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리는 노래는 장종 노래 서력의 봄. 함께 하시죠.

0: 빈코나 야지 대돈이지 얘만 좌사여보 나기 후배코에 다시 우진 반가보 이렇게 말해줘서 나도 선마지나 매력길에 터져
1: 네, 이어서 장종노래 한 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차 타고 소장 가요.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까자흐족 노래입니다. 첫 곡입니다. 당신을 그리며.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은 위글종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사랑.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의 끝곡으로 한혜연, 김상훈 가수가 부른 노래 숙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속담에 가을이 되면 모기가 호랑이보다 사납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는 모기에 잘 물리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막상 가을이 되면 오히려 자주 물리며 모기 물린 부위의 붉은 붓기와 가려움도 더 심해짐을 느낄 것입니다. 날씨는 쌀쌀해지는데 왜 모기가 갑자기 역공하게 될까요? 여름철에 비해 왜 가을에 모기의 공격성이 더 강할까요? 첫 번째 요인은 월동을 위한 에너지 저장 때문입니다. 이 집 모기는 알 상태로 순모기와 집모기는 성충 상태로 월동하므로 일부 모기들은 가을에 활동하기 좋은 시기를 틈타 피를 더 빨아 영양분을 축적해 월동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후대 번식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을 이후는 모기가 1년 중 마지막 번식 절정기에 들어가는 시기로 산란과 후대 번식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기 위해 흡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가신 가을 모기는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방도는 실내외 고인물 지점 정기 청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기의 알, 유충, 번데기는 모두 물과 뗄래야 뗄 수 없으므로 고인물을 제거하는 것이 모기 방지의 핵심 단계입니다. 실내외에 고인물이 있는 용기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수경 재배 식물은 물을 자주 갈아주어 일주일에 최소 한 회는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기 퇴치 제품 유효 성분으로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화학 계열 중 디소프로필아민의 모기 퇴치 효과가 가장 강하며 농도 5%에서 30%까지 2시간 내지 12시간의 보호 효과를 제공해 장시간 야외 활동에 적합합니다. 드라베나딘과 파카레딘은 자극이 비교적 낮아 어린이와 민감성 피부에 적합하며 보호 시간은 약 4시간 내지 8시간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외출 시 밝은색 긴 소매 상의와 긴 소매 하의를 자주 입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기는 어두운 곳을 선호하며 어둡거나 약한 빛 환경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모기가 가까이 오지 않게 하려면 밝은색 옷을 더 많이 입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중국행 코너에서 복권 선비의 첫 동네 렴촌을 소개해드린 다음 음악과 함께 코너에서 노래 그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와 이 노래에 깃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15부를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용다는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수에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용다는 사회주의 현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의 근본적인 성격과 요구를 깊이 있게 천명한 이중연 판단은 다음과 같은 세 개 측면으로부터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을 용도하여 추진하고 개척한 현대화입니다. 근대 이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은 중국 인민의 변함없는 꿈이자 추구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창건되기 전에는 그 어떤 정치 영향도 이 역사적 사명을 짊어지지 못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창건된 이후 중국 현대화 사회의 용도 용량 문제가 해결됐으며 중국의 현대화 사회의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각 발전 단계 분투 목표를 제정했으며 중국의 구체적 실정에 부합되는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지난 100년 이래

땅은 중국 인민을 단합 인솔에서 백절풀굴의 정신으로 피 흘려 싸워 신민주주의 혁명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고 자력향상의 정신으로 분발 정진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으며 사상을 해방하고 예의 진취함으로써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특히 18차 당대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서 두 높은 자신감과 자강 정신으로 올바른 길을 견지하고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붕을 실현하는 데 보다 완비된 제도적 보장, 보다 튼튼한 물질적 기반, 보다 주동적인 정신적 역량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장기적인 탐구와 실천을 바탕으로 하고 18차 당대일에 리론과 실천에서 이룩한 혁신 돌파에 힘입어 우리 당은 중국식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중화민족은 일도서고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맞이하고 시대를 따라잡던 데로부터 시대를 선도하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없으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있을 수 없고 중국의 현대화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령도는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보장입니다. 둘째,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현대화입니다. 현대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제기될 문제는 어떤 길을 걷고 어떠한 지도 모델과 가치체계를 선택하느냐입니다. 우리 당의 인민을 용대해서 중국식 현대화를 탐구하고 개척한 과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과정입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서 반드시 거치하는 길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리론적 논리와 중국 사회 발전의 역사적 논리의 변증법적 통일체로서 결, 리론, 제도, 문화, 사회일체로 구성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실천과 통일을 이룹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국식 현대화에서의 중국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떠나서는 중국식 현대화가 성공적으로 개척될 수도 없고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중국식 현대화의 질적인 교정성을 구현하고 있는데 이런 주로 당의 령도라는 이 근본적인 요구에서 반영될 뿐만 아니라 공동부유를 추진하고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조화를 추진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진하고 평화적 발전을 추진하는 등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에서도 반영됩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서방의 자본주의 현대화와는 완연히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현대화가 곧 서방화라는 신화를 타파함으로써 광범한 개발도상국이 현대화의 길을 탐구하는 데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제공했습니다. 셋째,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종 일관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나가야 합니다. 20차 당대에서는 향후 5년 내지 이보다 더 오근 시기에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목표와 과업 및 기본 방침을 전면적으로 포착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때 대해서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없는 대변화의 국면이 가속화되고 전진도상의 각종 모순과 문제, 위험과 도전이 더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웅대할수록 정세가 복잡할수록 임무가 무거울수록 우리는 자신감과 신념을 더 확고히 다지고 중국식 현대화가 시종 올바른 방향을 따라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확고부동하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로 나아가고 당의 기본 노선을 견지하며 폐쇄되고 경직된 옛길이나
기치를

0: 바꾸는 그릇된 길을 걷지 않고 중국의 발전과 진보의 운명을 자기의 수중에 확고히 장악하는 것을 견지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민족 부흥의 위협을 추진해 새로운 더욱 큰 승리를 끊임없이 이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지금까지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송림 가수가 부릅니다. 선생님의 의미.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립니다. 길림성 연변 가무단에서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혁명 소재 민족 무용극 장백 서론이 일전에 길림성 대표 극 종목으로 북경에서 있은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회연에 참가해 첫 공연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연변 가무단은 1980년 제1회부터 제7회까지 매회 참가한 전국에서 몇 안 되는 문예단체 중 하나로 되었고 작품은 2026년 문화관광부의 중점 창작 선제에도 입선되었습니다. 장백 서론은 동북항일연군 14년의 간고하고 비장한 투쟁을 배경으로 항일연군 재봉대의 실제 이야기를 창작 원형으로 삼았습니다. 항일연군 재봉대의 여전사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품은 항전 시기 평범한 여전사들이 터전을 지키는 것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과정을 진솔하게 보여주었으며 국내 항일연군 후방 여성 전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무용극 창작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작품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혁명 소재에 민족 요소를 융합시켜 혈육의 정과 사랑, 군민의 정, 민족의 정, 애국심 등 여러 가지 무게 있는 가정을 입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길림성의 홍색 자원에 기반해 연변의 홍색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했으며 길림성의 홍색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변경지역 여러 민족 대중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나라를 지키는 모습을 노래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되어 생사를 함께하는 공동체 리념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술적 표현에서 이 극은 민간 양걸 손수건 춤과 물동이 춤을 노동 장면과 절묘하게 융합하고 물동이 춤, 지게춤, 장고춤, 부채춤 등 조선족 민족 무용을 혁신해 문화 상호 참조와 민족 융합의 아름다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동시에 현대 무용 편무 기법을 더해 여성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정서와 전쟁의 잔혹함을 함께 드러냈습니다. 무대 미술은 회색과 흰색, 갈색의 간결한 색조로 통일하고 빛과 그림자, 물안개 등 방식을 활용해 동양적이고 시적인 미학 표현으로 주제 사상의 승화를 완성했습니다. 음악은 악기 종류의 경계를 허물고 조선족 민속 음악과 관현악, 현대 전자 편곡을 융합해 소리와 춤, 정경이 하나 되는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제33회 세계 대학생 동계 운동회 대표단 단장 회의가 일전에 장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관계자는 여러 국가와 지역 대표단 단장 및 관계자, 집행위원회 대표 등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표단 단장 회의는 2027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에 앞서 열리는 중요한 국제조정회의로 각 참가 대표단과 조직위원회 간의 핵심 소통 플랫폼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회 준비의 최신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각 대표단의 요구사항, 의견, 건의를 청취했습니다. 또한 경기장, 숙박봉사, 교통, 등록인증, 급식봉사, 의료 및 약물검사, 의전행사, 대표단 봉사 등 실무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어 효율적이고 원활한 소통과 협의 채널이 구축되었습니다. 2027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는 2009년 할빈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입니다. 이번 운동회는 길림성 그리고 장춘시에서 열리는 규모가 가장 큰 국제 종합 빙설 경기입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의 빙설 운동 발전 성과를 보여주고 국제 청년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며 빙설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날 오후 각 대표단 단장 및 관계자들은 장춘 오환체육관, 장춘시 스키관, 장춘체육장, 길림성 스피드 스케이팅관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컬링,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경기장, 개막식 경기장과 메인 등록센터를 시찰하며

0: 경기장 시설과 부대 시설, 경기장 조건, 서비스 보장 상황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또한 대회 기간 피겨스케이팅 종목 대표단의 숙소인 완다 가화 호텔도 점검했습니다. 제9회 중국 농민 풍년절을 맞아 제13회 길림성 농민문화축제 주회의장 행사가 일전에 송원시 전고르 로스 몽골족 자치현 오란화촌에서 열렸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배우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노래묘, 민족무용, 민악합주, 특색교예 등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에는 한족, 몽골족, 조선족 등 여러 민족의 문화 요소가 어우러져 여러 민족이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고 서로 도우며 한 마음으로 풍작을 경축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은 가무 오색 길림의 힘찬 선율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초원의 정취와 변경의 운치, 흑토의 멋이 어우러진 무대에 배우들은 열정적으로 연기했고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전 고르로스 현 초원 문화관 관장 조로몽은 이번 공연은 여러 향진 농목민 문예 애호가들이 직접 만들고 연출한 것이라며 몽골족 문화의 특색과 기층 군중의 문예 풍모를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민생 도서와 농업과학기술 도서, 서예 작품을 나누어주고 공익 영화를 상영하는 등 농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는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새 대중문화의 번영을 도모하고 농민의 주체적 지위를 강조하며 향토 문화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연과 전시 플랫폼을 마련해 지역 문화 창작을 지원하고 농촌 문화의 활력을 증진시키며 우수한 농경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10월 하순까지 이어지는데 성과 시, 현 3급이 공동으로 문예 공연, 전시, 광장무 대회 등 600여 차례의 문화 행사를 펼치는 것으로 농민들의 정신 문화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장춘하태 정월훈련기지에서 열린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청소년조 축구 경기에 16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연길시를 대표해 출전한 연길시 청소년과외 체육운동학교는 남자 병조와 정조 두 팀을 출전시켰으며 최종 두 팀 모두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 길림성 운동회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경기장에서 연길시의 청소년 축구 선수들은 뛰어난 전술 수행 능력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길시 청소년 과외 체육 운동학교 관계자는 이번 우승은 선수들의 꾸준한 훈련과 감독진의 세심한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팀은 경기 전 여러 차례 집중 훈련을 진행하고 참가 팀들의 특징에 맞춰 맞춤형 전술을 마련했습니다. 경기 기간 감독진은 각 경기 후 복귀 회의를 열어 전술을 적시적으로 조정하고 선수들이 경기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두 개의 값진 우승컵은 어린 선수들의 노력이 맺은 결실일 뿐만 아니라 연길시 청소년 축구 후비 인재 양성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기회로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연길시는 청소년 축구에 대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표준화 축구장을 건설하였으며 청소년 축구 단계별 육성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여러 선수들이 길림성 대표팀과 국가 소년팀에 선발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길림성 운동회에서 두 개조 우승은 축구의 고향에 깊은 축구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아늑한 꽃동네 명월만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아늑한 꽃동네 명월만촌은 2000년에 대해 역사를 자랑하며 시적인 이름과 그림 같은 경관을 가진 강남 시골의 축소판이다. 뒤에 청산을 높고 태호를 마주한 명월만촌은 모양이 동군 달과 같다고 해서 이름이 명월만이다. 먼 옛날 춘추 전국 시기에 오나라 왕이 미인 서시와 이곳에서 달 구경을 했다고 해서 이름이 명월만이라는 야사도 있다. 전하는 데 의하면 명월만은 2000년 전에 춘추 시기에 벌써 오나라의 포로로 된 월나라의 사람을 중심으로 일부 오나라 사람들이 모여 동네가 형성됐다고 한다. 과거 명월만 사람들은 일하면서 자신을 먹여 살리는 동시에 오나라 왕과 서시가 이곳에 와서 달 구경을 할 때 휴식터와 음식,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명월만의 뒷산에는 지금도 서시가 그때 세안과 화장을 하던 화미천 유적이 남아있다. 그 뒤에 당송 때에 이르러 명월만은 바둑판 같은 동네의 구도를 형성했고 청나라 때 최고의 번성일로를 달렸다. 1770년에 건설된 돌길 석판가는 1140m 길이에 4560조각의 커다란 화강암을 깔아 만들었다. 바둑길이라고도 하는 이 길은 오늘날 명월만 특색의 하나로 부상했다. 돌길의 지하에는 배수구가 가설돼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 금방 물이 빠지고 도로면이 깨끗해져 명만가에서는 비 온 뒤에도 꽃을 수놓은 흥급신을 신는다는 말이 있다. 거리의 양쪽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색바랜 높고 낮은 가옥들이 줄지어 있고 건물의 앞과 뒤에는 꽃이 만발해 물이 청산을 끌어안고 산과 꽃을 품으며 꽃 속에 가옥이 있는 경관을 형성한다. 청나라 때 이곳 사람들은 객상으로 번 돈이나 꽃나무를 재배해서 번 돈으로 예화당과 예경당, 첨서당, 한산망, 설가청, 등가상 등 건물들을 지었다. 이런 저택과 사당 건물에는 정교하면서도 우아한 벽돌 조각과 목각, 석강물이 즐비하고 화려한 채색 벽화도 적지 않아서 강남 민가의 대표작으로 불리우기에 손색이 없다. 그중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고건물은 1799년에 지은 유경당이다. 이 건물은 올해 오신의 가문 저택인 첨서당의 한 부분이었는데 1943년에 등씨 가문에 매각되면서 유경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도 등씨 가문의 후손이 살고 있는 이 건물은 각자 단독으로 된 홀과 건물, 서재 등을 가진 정원 두 개로 무어져 있고 두 정원은 담벽에 난 문으로 연결된다. 정교한 벽돌 조각이 가득한 문루는 인문과 복숭아, 영지버섯, 상소론 구름 등 부귀와 기람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단장되어 있다. 무늬의 정교함과 조각의 기법 역시 최고를 자랑한다. 명월만촌 입구 호수 기슭에는 숲이 무성해 호수에서는 마을의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그 때문에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어부들이 쉽게 방향을 잃고 집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남송 때 명월만촌은 촌 입구에 키 높은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 붉은 초롱을 걸어 밤이면 불을 밝혀 등대 역할을 하게 했다. 1200여 년의 수령을 가진 농나무도 명월만촌의 심벌이다. 전하는 데 의하면 천여 년에 달하는 명월만촌의 어제를 쭉 지켜온 이 고목은 당나라 때 한 시인이 명월만에 친구 만나러 왔다가 심은 것이라고 한다. 줄기의 직경이 2m에 달하고 높이는 25m인 이 농나무는 많은 고난을 거쳤다. 화재의 줄기가 불에 타고 벼락을 맞아 고목이 됐는데 그 고목에서 새로운 싹이 나면서 다시 생명을 이어온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손자가 할아버지를 업었다고 이 농나무를 형용한다. 농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관심에 고마움을 표시하듯 마을 쪽으로 몸을 기울고 있다. 키 높은 가지와 무성한 숲이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 이 농나무 그늘은 동네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어가는 장소이다. 농나무 옆의 옛 부두는 어젯날 마을 사람들이 바깥 세상과 이어진 유일한 통로였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부두는 길이가 58m, 너비 5m에 달하고 256개의 화강암을 깔아 웅장함을 보여준다. 두 화강암 바위 속으로 자라난 두 그루의 나무도 오늘날은 배를 묶어두거나 고기 그물을 걸어두는 아름드리 나무로 컸다. 명월교도 축조년대 알려지지 않는다. 노면에 화강암을 깔아 만든 이 교량은 오늘날도 강을 녹아는 교통수단으로 사용한다. 전한 의에 의하면 오나라 왕과 서씨가 바로 이 다리 위에서 달구경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름도 명월교이다. 속칭 명월사라고도 하는 명월선언은 세 겹의 뜰을 가진 건물 군락이다. 미륵전과 관음전, 성황전, 관제전, 맹장전 등 신전을 가지고 있다. 시골의 토속적인 신앙과 종교문화가 어우러진 명월사에는 또한 절의 보수를 기록한 비석들이 남아있다. 수려한 경치 속의 이 절의 건물은 호수와 달구경을 한 좋은 장소이기도 하다. 아직도 명월만촌에서 살아가는 100여 가구의 촌민 400여 명은 오늘날도 꽃나무를 키우고 차나무를 재배하며 태고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을 계속한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등씨와 진씨, 황씨, 오씨는 대부분 남송 때 은퇴한 귀족들의 후손이다. 1년 사시절 녹음 속에 안겨있는 명월만촌에 들어서면 마치 꿈속의 무릉도원에 들어선 듯하다.
1: 지금까지 아늑한 꽃동네 명월만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철 가수가 부릅니다. 아리랑 세월.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음악은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 중 하나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무심코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올 때도 있고 힘이 들 때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선율만 들어도 익히 알고 있는 노래, 처음 들을지라도 아름다운 멜로디에 푹 빠질 수 있는 노래, 그런 노래 배후에 깃든 사연을 파헤쳐보는 음악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수 장소함이 부른 노래 그대여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대여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는 주걸륜이 작곡하고 박문산이 작사했습니다. 이 노래는 2007년에 발매된 가수 장소함의 앨범 ANG 5.0에 수록된 중화권 음악계의 대표적인 클래식 발라드 작품입니다. 이 곡은 한 광고 협업 당시 즉흥적으로 제안받은 곡으로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해 장소함은 주걸륜과 함께 광고를 촬영하던 중 대화를 나누다가 농담조로 주걸륜에게 노래를 부탁했는데 뜻밖에도 주걸륜이 흔쾌히 승낙하며 그 자리에서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 단 10분 만에 완성된 멜로디를 연주하며 노래를 완성했습니다. 장소함은 감탄하면서 라이브로 이 곡을 쓴 경험을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주걸륜은 창작 주제를 구상하며 어린 시절의 서툰 감정에 초점을 맞춰 사춘기의 호감, 의지,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생동하게 그려냈고 오랜 파트너인 박문산에게 가사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문산이 창작한 첫 버전은 음반사로부터 돌려보내졌습니다. 장소함의 맑고 영용한 음색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다듬은 뒤 박문산은 마치 요정이 엇갈린 우연으로 숲에 살게 된 것 같다라고 적어 소녀의 막막함과 어긋난 느낌을 섬세하게 그려냈고 그제야 심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가사는 캠퍼스 장면으로 시작하며 교실의 그 풍금은 딩동딩동 소리를 낸다라는 구절을 통해 교실, 편지, 풍금처럼 청춘의 기운이 가득한 이미지로 한때의 젊은 감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그대여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를 듣고 오겠습니다.

곡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슬로우 R&B에 도전한 이 곡은 음역이 매우 넓어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통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음의 부드러움을 살리는 동시에 후렴의 감정적 긴장감까지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녹음실에서 장소함은 소녀의 갈등과 맑은 정신을 세심하게 짚어보며 결국 청춘의 그 아쉬움을 놓아주는 감정을 노래에 녹여냈습니다. 여기서 장소함 가수가 부른 노래 나팜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 곡은 발매되자마자 빠르게 인기를 얻으며 여러 차트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곡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아니라 청춘의 감정적 오해를 부드럽게 풀어

0: 내며 청중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젊은 시절의 설렘은 물론 소중하지만 사랑에는 낭만적인 맹세만이 아니라 성숙한 책임감도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노래는 여전히 수많은 청중들로 하여금 그 자신의 청춘 시절을 돌아보게 하고 서툰 감정과 진정한 사랑 사이의 거리를 리해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지금까지 그대여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와 이 노래에 깃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단숨에 낙수한 군중 4명을 구하고 1등공을 수여받았던 군인 가동현이 육군 공정대학에 추천 입학한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2년 전 저수지에서 4명을 려니어 구조하다 쇼크 상태에 빠져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2000년대생 군인을 기억하는가요? 최근 구조활동으로 1등공을 세운 전사 가동현은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 정거장을 맞이했습니다. 2026 학번 우수 병사 추천 입학생으로 그는 정식으로 육군 공정대학의 일원으로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고향인 광동에서 휴가 중이던 가동현은 저수지를 지날 때 돌연 수면에서 들려오는 급박한 구조 요청 소리를 접했습니다.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구조를 펼쳤습니다. 10여 분 동안 그는 4번 왕복하면서 물에 빠진 시민 4명을 모두 강가로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가동현 본인은 체력이 심하게 소진되었고 폐에 물이 차 현장에서 쇼크했습니다. 몇 시간의 응급처치 끝에 그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후 1등공의 희소식이 그의 고향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동현은 중국의 좋은 사람, 전국 의로운 시민 모범 등 영예를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꿈을 향한 가동현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025년 승진 추천 평가 중 그는 사격 종목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원인으로 군사학교와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패배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훈련장에서 매일 땀덩이를 쏟았습니다. 총이 불안정하면 물 주전자를 걸어 자세를 바로잡았고 조준이 안 되면 뜨거운 햇볕 아래서 몇 번이고 감을 찾으며 사격의 약점을 조금씩 보완해 나갔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올해의 예비시험과 정식 추천 전형평가에서 그는 40여 명이 한 무대에서 겨루는 우수 병사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종합성적 7위로 육군 공정대학의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군사학교 정문에 들어선 그날 가동현은 과거의 영예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로는 어제의 것이라며 학교에 들어오면 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학교에서 그는 가장 먼저 이론적 약점을 보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공 지식을 체계적으로 익히는 한편 교원, 전우들로부터 많이 배워 실력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단숨에 낙수한 군중 4명을 구하고 1등공을 수여받았던 군인 가동현이 육군 공정대학에 조천 입학한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3: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3: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3: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4: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박민글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5: 중앙인민广播电台 민族广播.
6: 携手新时代 奋进新征程， 新时代新征程， 新伟业。
5: 听原著学原文悟原理， 治国方略。
7: 中华民族共同体概论诵读版， 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录制。
8: 第12讲民族危亡与中华民族意识觉醒， 1840年至1919年。 近代以后，中华民族遭受了前所未有的劫难。从那时起，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就成为中国人民和中华民族最伟大的梦想。无数仁人志士 矢志不渝上下求索，奔走呐喊，奋起抗争。习近平， 从1840年鸦片战争开始 至1919年五四运动爆发， 是中国近代史上的旧民主主义革命时期。面对西方列强步步进逼，清政府与北洋政府无力应对， 国家主权和领土完整遭到严重破坏，中国逐步成为半殖民地半封建社会， 国家蒙辱，人民蒙难，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민영웅에 대한 꽃바구니 진정 의식이 북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0: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회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1: 탐구 잡지가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글 보편적 혜택성, 기초성, 최조선의 민생 건설을 강화하자를 발표했습니다.
0: 국경절 연휴 기간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 보도여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영렬들의 영광에 경의를 드리고 부흥의 힘을 응집해야 합니다. 열사 기념일 인민영웅에게 꽃바구니 진정 의식이 9월 30일 오전 북경 전남은 광장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당과 국가 지도자들인 습금평, 리강, 조락제, 왕호녕, 채기, 정솔상, 리희, 한정 등이 각계 대표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장엄한 전남은 광장은 오종 붉은기가 나부끼고 인민영웅 기념비가 우뚝 솟아있습니다. 광장 조항에는 조국을 축복하자는 거대한 꽃바구니가 조국의 번영과 창성에 대한 아름다운 축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념비 북쪽에 위치한 화단에 흰 국화 등 생화로 만든 화환 18개는 영렬들에 대한 전체 중화 아들딸들의 깊은 추모의 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습금평, 리강, 조락제, 왕호녕, 채기, 정솔상, 리희, 한정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전남은 광장에서 인민영웅들에게 꽃바구니 진정의식에 참석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군악단 나팔수의 열사 기념일 나팔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의장병 제자리로 호령이 내려지자 3군 의장병이 굳건한 발걸음으로 기념비 앞으로 다가선 후 총을 들고 정립 자세를 취했습니다. 10시 정각 인민영웅들에 대한 꽃바구니 진정의식이 정식 시작되었습니다. 군악단의 의용군 행진곡 속에서 전원이 일제 중화민공화국 국가를 높이 불렀습니다. 이어 전원이 숙연한 자세로 중국인민 해방사업과 공화국 건설

0: 사업을 위해 용용하게 혼신한 료사들을 목도했습니다. 목도가 끝나자 손에 생꽃을 든 소년 아동들이 이민 용웅 기념비를 향해 우리는 공산주의 후계자 노래를 높이 부르고 소년 선봉대 대례를 올렸습니다. 대를 앞에 중공조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공무원 전국정협 조항군사위원회 각 민주당파 전국공상업자연합회와 무소속 애국인사 각 이민단체와 각계 군중 로존사 로동주와 렬사 유가족 중국소년선봉대의 명의로 진정하는 꽃바구니 9개가 정연히 놓여지고 꽃바구니의 붉은색 리본에 이민영웅 영원히 불멸하리라라고 적힌 글발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군악단의 혼화곡 속에서 의장병 18명이 꽃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이민영웅 기념비로 다가선 후 꽃바구니를 기념비 받침대에 놓았습니다. 습근평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기념비 기단에 올라 꽃바구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응시했습니다. 산뜻한 안드리움, 향기로운 백합, 활짝 피어난 문심이라는 이민영웅에 대한 깊은 추모와 순간 경의를 전했습니다. 습근평 정소기가 앞으로 다가서서 꽃바구니 리본을 정리했습니다. 여습근평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기념비를 천천히 돌면서 이민영웅 기념비를 참배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중국 로농 공군 장정 승리 90주년입니다. 신시대 장정의 길에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강력한 지도하에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위대한 당 창건 정신, 위대한 장정 정신을 존승하고 고양하고 원대한 뜻을 품고 일심 단결하면서 종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하고 있습니다. 소년아동과 각계 대표들도 자리로 기념비 앞으로 가 생화를 진정하고 기념비를 참배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위원이며 복종시 당면에 속인 윤력이 의식을 주재했습니다. 조항당 정군 그리고 군중 관련 부분과 복경시 주요 책임 동지 각 민주당파 조항 전국 공상업자연합회 책임자와 무소속 인사 대표 복경에는 로전사 로동지와 렬사 유가족 대표 복경에는 공훈 명예 표창 장려 수상자 대표 전국 소수민족 참관단 성관 수도각계 군중 대표 등이 의식에 참가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회가 9월 30일 저녁 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초대회 참석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장기적 탐색과 실천을 거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는 큰 우세를 과시하고 우리나라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 수준은 끊임없이 제고됐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 것은 막을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심을 다지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나간다면 성공은 반드시 위대한 중국 공산당, 위대한 중국 인민,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에 차례질 것입니다. 리강의 초대회를 주재했습니다. 조락재, 왕호령, 재기, 정설상, 리희, 한정이 초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내외 인사 8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주년을 함께 경축했습니다. 인민대회당 연회장은 눈부신 등불 속에서 경사롭고 열정적 명절 분위기가 차남쳤습니다. 주석단 위쪽에 장엄한 국지장이 걸렸고 1949-2026이라고 쓰여진 연호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경 경쾌한 영빈곡 속에서 습근평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장례는 열렬한 박수 갈채가 울려퍼졌습니다. 초대회가 시작되자 전원이 기립자세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를 부르고 웅장한 이용군 행진곡이 연회장에 울려퍼졌습니다. 습근평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은 나는 당조항과 국문을 대표해 전국 여러 민족 인민, 중국인민해방군 지휘원과 장병, 무장경찰부대 장병, 각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들에게 명절의 축하를 전하고 향항특별행정구 동포와 오문특별행정구 동포, 대만 동포와 해외 교포들에게 진지한 문안을 전하며 단연간 중국 건설 사업을 관심하고 지지해준 친선 국가와 국제법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사회를 전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은 77년 내 우리 당은 인민을 단합 인솔해 부단히 분발 정진하면서 경제 비약적 발전과 사회의 장기

0: 기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을 창조하고 초요사회 전면 건설이라는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했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용감하게 전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새 중국이 이룩한 세인이 주목하는 성과에 대해 무한한 긍지를 느끼며 중국식 현대화의 밝은 전망에 대해서 신심으로 가득 찹니다. 습금평은 올해 전당과 전국 상하가 분발 진출하면서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을 편성하고 실시하고 제 분야의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우리나라 경제가 압력을 극복하고 혁신과 최적화 방향으로 나가고 강한 회복력과 활력을 보여주고 당과 국가 사업이 새로운 진전과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평은 우리는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총적 사업 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개혁 개방을 갈증 심화하며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고 경제가 혁신과 구조조정, 질적 발전의 량환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실속 있게 보상하고 개선하고 연간 목표 임무를 힘써 완성해 15차 5기는 전망 계획에 좋은 출발을 실현해야 합니다. 습금평은 우리는 한나라 두 가지 제도, 향항이니 향항을 다스리고 오문이니 오문을 다스리며 고도의 자치 방침을 확고 부동하게 관철해 향항과 오문이 국가 발전 대국에 더 잘 융합하고 봉사도록 지지하고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안의 교류와 협력을 심하고 이른바 대만 독립의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진하고 조국 통일 위협을 추진해야 합니다. 습금평은 우리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견지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실천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해 복잡다단한 세계에 더 많은 확실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경에는 중공중앙정치국 위원 주황석이 처석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전국정협 부주석과 지도직에서 퇴직한 동지들, 그리고 일찍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을 담임했던 동지들이 초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중앙당과 정부, 군대, 군중 관련 부문과 북경시 책임자, 각 민주당파 중앙, 전국공상업자연합회 책임자와 무소속 인사대표, 북경인은 공훈영예 표창 장려 수상사 대표, 전국노력모범과 선진인물 대표, 민족지역의 안전과 발전 단결의 중요한 기여를 한 소수민족 대표 인사, 그리고 북경에 있는 일부 향항특별행정구 인사, 오문특별행정구 인사, 대만 동포와 화교, 중국인 대표, 중국 주재 각국 사절, 중국 주재 각 국제기구 대표, 일부 외국 전문가 등이 초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경쾌한 음악 속에서 국내외 귀빈들은 잔을 기울이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주년을 함께 경축하고 중국의 번영과 이민의 행복과 안녕을 축복하고 중국 이민과 세계 각국 이민의 진선이 영원하기를 기원했습니다.
1: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 실현은 막을 수 없다.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을 열렬히 경축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10월 1일에 출판한 제19기 탐구 잡지가 중공중앙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평의 중요한 글, 보편적 혜택성, 기초성, 최저선의 민생 건설을 강화하사를 발표했습니다. 글은 2012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기간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는 중국식 현대화에서 민생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지향은 바로 우리의 분투 목표입니다. 웅대하고 소박한 우리의 목표는 대중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발전 과정의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지하고 공동 분투를 통해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도록 격려하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을 끊임없이 실현하도록 해야 합니다. 글은 인민을 중심으로 보편적 혜택성, 기초성, 최저선의 민생 건설을 강화하고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 리익을 실현하고 수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인민 대중이 봉착한 문제를 힘써 해결하고 기본 공공봉사 체계를 포함하며 공공봉사 수순을 제고하고 균형성과 접근성을 증강하며 공동부유를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최저선을 고수하고 중점을 각인하며 제도를 보완하고 얘기를 인도해야 합니다. 교육, 소득분배, 취업, 사회보상, 의료보건, 주택 등면의 사업을 총괄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며 육아, 학습, 소득, 의료, 양로, 주택 등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도록 추진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끊임없이 촉진해야 합니다. 각종 어려움에 봉착한 대중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각별히 사랑하고 관심해줘야 합니다. 그는 민생사업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일마다 착실하게 추진하고 해마다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능력껏 일하며 수요와 가능성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킴으로써 민생개선과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고 서로 잘 어울리도록 해야 합니다.
1: 습금형 국가 주석이 9월 30일 브루네이 핫상날 술탄과 서로 축전을 보내 도나라 수교 35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습금형은 중국과 브루네이의 전통 진선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오면서 날로 더 돈독해지고 있고 두 나라는 현대화를 함께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공동으로 발전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수교 35년 내 중국과 브루네이는 정치적 상호 신뢰를 부단히 심화하고 제분야 협력이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인문 교류가 날로 밀접해졌습니다. 지난해 핫상날 술탄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중국과 브루네이 우명 공동체 건설에 관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새로운 역사 발전 단계에 진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습근평은 나는 중국과 브루네이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핫상날 술탄과 함께 노력해 도나라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전통 진선을 이어받고 발전 전략 접목을 강화하며 호혜 협력을 부단히 심하게 중국 브루네이 운명 공동체 건설이 깊고 실속 있게 발전하도록 추진해 양국 인민에게 더 큰 복지를 가져다 주고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핫상날은 수교 35년 내 브루네이와 중국은 줄곧 상호 신뢰, 상호 존중, 상호 리해를 견지해왔다고 표했습니다. 2025년 두 나라는 운명 공동체 건설에 관한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나는 중국과 브루네이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 뉴대를 더욱 긴밀히 하고 경제무역투자, 국방, 인문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심화해 두 나라가 손잡고 번영과 진보를 이룩하고 두 나라 인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0: 국경절을 맞이해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위대한 조국을 축복했습니다. 하남재원은 여러 군중예술단체를 동원해 재원문화성 서광장에서 대합창, 독창, 무용 등 다양한 형식의 행사를 진행하고 장정기역, 태항정신과 신시대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공연감독 근충이는 노래를 단체로 장정정신을 전승하고 중국 이야기를 더 잘 전승하려다고 표했습니다. 국경절이 쯤에 천상만인 만두연회가 상해 남산고신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한데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남산만두를 맛보았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상해 남산고신은 중국 풍영추를 20여 회 조직했습니다. 관객 공선생은 만두가게 세계를 찾아 맛보았다면서 가게마다 맛이 독특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북 석가장시 식물원의 2026년 가을철 꽃전시가 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실내 구역과 야외 꽃바다가 연동하면서 운치는 명절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식물원 직원 왕가비는 꽃전시장의 전반 벽체에 대해서 재개조하고 동심원의 방사형 조형의 다양한 색채의 식물을 배합해 관객들에게 더 운치는 체험감을 선사했다고 표했습니다.
1: 공무원포도 방공실이 9월 30일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해 계를 조제 소식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소리부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기간 전국적으로 추진한 각종 수리 프로젝트는 4만 1,400개, 완수한 수리 건설 투자는 7,950억 원, 창출한 일자리는 201만 개에 달하며 현대화 수사원망 건설은 한창 추진 중입니다. 15척기는 전망계획기간 우리나라는 료역 홍수방지, 재해감축체계, 수사원 배치와 급수보장체계, 물생태계통 보호관리체계, 디지털 드윈수사원망을 다그쳐 구축합니다.
0: 간추린 공영뉴스입니다. 국가통계국 봉사업조사센터와 중국 물류구매연합회에 따르면 올 9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전달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50.1%를 기록하면서 확장 구간에 재차 진입했습니다.
1: 국가우정국에 따르면 9월 29일 기준 우리나라의 2026년 택배 물량이 1,500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2025년보다 10일 앞당겨 실현한 것입니다.
0: 자연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열사릉원 5,439곳에 대해서 등기와 증명서 발급을 완료함으로써 릉원마다 증명서가 있고 소유권이 명확하며 경계가 분명한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1: 9월 30일 아랍연합초장국 두바이에서 이스라엘 텔라비브로 향발한 료객기 기내에서 두 조종사가 비행 중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료객기가 항로를 변경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경내 공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기장과 부조종사가 부상을 입었고 승객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한 조종사가 고의로 추락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 이라크 총리이며 무장부대 총사령관인 자이디가 9월 30일 미국이 주도한 이른바 이슬람 국가 타격 국제연합군의 이라크 영내 임무를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선포했습니다.
1: 영국 버눔 총리가 9월 30일 대유럽 관계에서 영국의 유럽동맹 재가입 문제는 하나의 선택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오늘은 유럽이 에너지 안전에 구조적 모순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미국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경유 가격 인상으로 유럽 동맹 지역의 추가 지출이 매일 2억 유로에 달합니다. 유럽 동맹 에너지 위원은 에너지 가격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한 주 유럽의 에너지 시장은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분쟁이 지속되고 겨울 난방 시즌이 다가오면서 유럽의 에너지 공급은 갈수록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유럽의 에너지 전환에 따른 공급 공백을 아직 메우지 못한 상태에서 지정학적 분쟁이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뒤흔들면서 유럽 에너지 안보는 묵은 상처와 새로운 통증이 공존하는 국면에 직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럽 동맹 회원국들이 유류세 인하, 업종별 맞춤형 보조금, 전략적 석유 비축 방출 등 응급 조치를 내놓았지만 단기 처방이 난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유럽 에너지 안보의 구조적 모순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도 여전히 지켜봐야 합니다. 4년 전 탈러시아를 시행하면서 에너지 분야에 나타난 공급 부족과는 달리 올 겨울철 유럽 국가들은 석유 부족, 고가격, 가스 부족 등 복합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경제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촉발한 전방위적 통화 팽창에 직면했습니다. 천연가스 분야에서 유럽 동맹의 가스 가격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한때 메가와트 시당 79.5유로에 달해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유 가격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 28일 런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에너지의 가격 상승은 우선 가계의 일상 비용에서 나타났습니다. 9월 중순 유럽 동맹 휘발유 가중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63유로, 경유는 리터당 2.159유로를 기록하면서 유럽 동맹 집행위원회가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모두 경신했습니다. 유럽 동맹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 8월 유럽 동맹의 연간 통화 팽창률은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한 3.2%, 회원국 27개 중 20개의 통화 팽창률은

0: 성장률이 7월보다 상승했습니다. 현재 유럽 기업은 복합적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한면으로 기업들이 에너지의 가격 상승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중견 기업 중 71% 이상은 에너지 비용이 급등했습니다. 독일 상공 총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의 압력을 받는 기업이 50%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난방가스 비용이 크게 올랐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화면으로는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이 동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상공총회 회장 페터 아르디아는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경쟁력 투자에 영향 주고 생산 능력의 해외 이전 등 문제를 촉발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에너지 가격 인상과 수급 변동이 가시다 준 충격은 더 이상 전통 분야의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수많은 산업의 수익성, 투자 계획, 시장 경쟁력에 뚜렷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에 대한 가격 충격은 여러 요인의 공동작용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첫째, 에너지 분야에서 탈러시화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년간의 조정을 거쳐 유럽의 가스 시장은 파이프라인 가스 중심에서 글로벌화 시장으로 점차 전환했습니다. 유럽 동맹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가스를 수입하는 면에서 파이프라인 가스가 점한 비중은 80%에서 55%로 줄었지만 액화 천연가스 비중은 20%에서 45%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글로벌 시장의 가스 가격 민감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에너지 산지의 생산 변동이나 해상 운송에 따른 차질 등 약간한 위험 부담도 곧바로 유럽 시장으로 파급됐습니다. 둘째, 중동의 지정학적 분쟁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9월 이후 중동 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글로벌 원유 수출 체계를 직접 타격했고 유가의 빠른 반등을 이끌어 유럽의 겨울철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핀란드 에너지 청정공기연구센터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에스파냐 등 유럽 동맹 4개국이 올해 더하는 화석연료 추가 비용이 410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셋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급 효과로 인해 글로벌 경유 등 석유 제품 공급이 긴장세를 타면서 유럽 에너지 시장의 수급 불균형 압력을 심화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서 유럽 각국은 감세, 맞춤형 지원 등 일련의 응급 조치를 통해 에너지의 가격 인상과 공급 압력을 완화하려고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고유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어업과 농업, 건설업 등 유류비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관련국과 함께 에너지 공급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석유 비축을 방출하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에너지세를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응급 수혈식 조치는 일시적 구제에 그칠 뿐 유럽 에너지 체계의 심층적 구조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에너지 공급원의 변화가 아직 가격 체계 회복력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려고 했지만 에너지의 가격 상승과 중첩 효과를 일으켜 유럽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유럽의 천연가스 저장량이 사상 동기 대비 크게 줄면서 겨울철 에너지 비축난을 촉발했습니다. 극심한 한파가 예년보다 일찍 닥치거나 지정학적 긴장세가 지속될 경우 유럽의 에너지 시장은 충분한 조절 여력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며 따라서 에너지 공급이 위험 부담에 봉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유럽 국가에서 응급 조치가 과연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지 아마도 올 겨울 가서야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경제학자 이고르 가브라는 올겨울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며 공급 부족의 발생 여부는 지정학적 상황과 이상기후에 달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이 에너지 안전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할 수 있을지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익이었습니다.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0: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0: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0: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0: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습근평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연설 7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성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관광업을 활성화한 내몽골 경험편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아랍 국가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 관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이 시간에는 습근평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동지들, 벗들, 미래는 청년들에게 속하며 청년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100년 전 그 암담하던 시기의 중국에서 일부 신청년들이 막스주의 사상의 횃불을 축혀들고 민족 부흥의 길을 애써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10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의 기치 아래 중국 청년들은 대대로 당과 인민의 사업에 청춘을 바쳐 노력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서 선봉적 영향이 되어 왔습니다. 신시대

0: 중국 청년들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을 소임으로 삼고 중국인의 더 높은 패기와 기계, 저력으로 시대와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당과 인민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벗들, 100년 전 중국 공산당은 당원 수가 50여 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9,500여만 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14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대국을 영도하는 세계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최대의 집권당이 됐습니다. 100년 전 중화민족은 세계의 쇠퇴하고 쇠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활기차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힘찬 발걸음으로 위대한 부흥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중국 공산당은 역사와 인민에게 우수한 답안지를 바쳤습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단합 인솔의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과행길에 올랐습니다. 전체 중국 공산당원 동지들, 당주황은 동지들에게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당의 취지를 실천하며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연결을 영원히 유지하고 시종 인민과 생각을 같이하고 일을 같이하고 고락을 같이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당과 인민에게 보다 큰 영광을 안겨주기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합니다. 동지들, 벗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천추 위업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창건 100주년을 맞는 중국 공산당은 한창 젊고 재기발랄한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미래를 내다볼 때 중국 공산당이 강력하게 영도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긴밀히 단합하는 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는 꼭 달성될 수 있을 것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정확한 중국 공산당 만세.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영웅적인 중국인민 만세. 계속해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주왕의 결의에 관한 설명을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공산당 제19기 주왕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간 설명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주왕정치국의 위임을 받고 전원회의에서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주왕의 결의의 기초 상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당주왕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 의제에 대한 고리요. 우리 당은 예로부터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는 것을 중시해 왔습니다. 모태똥 동지는 일찍이 연한 시기에 만약 당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당이 역사적으로 걸어온 길을 똑똑히 알지 못한다면 일을 더 잘 해낼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항일전쟁에 전국적 승리를 쟁취하던 관건적 시기인 1945년에 열린 당주왕 제6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약간의 역사 문제에 대한 결의를 통과해 당 창건 이후 특히 당주왕 제6기 제4차 전원회의부터 준위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시기에 당의 역사 및 그 경험과 교훈을 총화하고 약간의 중대한 역사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림으로써 중국혁명의 기본 문제에 대해 전당 특히 당의 고위급 간부들이 인식의 일치를 가져오도록 하고 전당의 단결을 강화했으며 7차 당대회의 성과적인 개최를 위해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고 중국혁명 사업의 발전을 힘있게 촉진했습니다.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서서 등소평 동지는 역사상 성공적인 경험은 물론이거니와 잘하지 못했거나 실패한 경험도 모두 소중한 제보가 된다. 이를 토대로 해 제정된 방침 정책은 전당의 사상을 통일할 수 있고 새로운 단계를 이룩할 수 있다. 이런 토대는 믿음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업을 활성화한 내몽골 경험편을 보내드립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2026년의 대부분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수려한 산화를 바탕으로 문화 관광의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공간이 속출하는 가운데 조국의 정북방 아름다운 내몽골이라는 명함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관광 봉사의 승격을 실감하는 관광길에서 관광업계의 고지를 바로잡으려는 내몽골의 의지와 실행력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지속하는 문화 관광 열풍 속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지향은 사람들이 행복감과 성취감을 도모하는 중요한 원천이기도 합니다.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내몽골 자치구에서 접대한 국내 관광객은 연인수로 1억 6,700만 명, 관광 소비는 2,524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치의 배후에는 바가지 씌우기 등 민원도 간혹 발생하면서 관객의 흥을 깨고 내몽골 문화 관광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관광업계에 나타난 이런 현상을 반드시 엄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올 초 내몽골 문화 관광청은 2026년을 문화 관광업계를 정돈하는 공략의 해로 정했습니다. 내몽골 문화 관광청은 민원이 집중된 신라무른 초원, 우란푸퉁 초원, 휘텅시러 초원, 달라드기 등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초원 승마 등 빈도가 높은 체험 종목에 대해 가격을 함부로 정하거나 협의 가격이 난무하는 현상에 비추어 감독 지도 소조는 관광지에 상주하고 업계의 성실 신용 연맹을 설립하고 통일된 기준 가격을 도입했습니다. 회원업계 37개는 간판과 가격을 일괄 통일하고 모든 종목의 가격을 명시함으로써 가격 부풀리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막았습니다. 초원의 명소를 사설하거나 초원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 다마오기는 전역에서 불법 인기 오프로드 차량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후이텅시러 초원은 카트의 불법 영업을 명확히 금지하고 훌룬호 연안은 불법 영업 행위를 엄하게 단속함으로써 생태 마지노선을 수호하고 시장 질서를 규범화했습니다. 투명한 가격은 안정한 소비를 견인했고 관광객의 지출은 문화체험, 문화소비, 레저 분야로 빠르게 전이했습니다. 제36회 관광나다무 개막식에 참가한 일일 관광객 수는 15만 명을 넘었고 창출한 문화수입은 1억 9,500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의 료식과 특산물 소매 매출은 동기 대비 160% 증가했습니다.

서울 군안시의 북강우안 관광보호순경소는 사자 랜동 기재를 구축해 관광지 민원을 한 곳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달라드기는 클라우드 조정 플러스 전담 배상을 도입해 격지에서 발생하는 권익보호 난제를 풀었고, 담아오기 신라 무렌지는 정확한 분류, 협력, 추적 감독, 완결 재검의 폐쇄 루프를 구축해 각종 분쟁을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문화관광 경제는 트래픽 경제이자 입소문 경제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소비 분쟁이 작고 권익보호 경로가 원활하지 않아 많은 관광객은 당일 관광을 선호했기에 종합 수익을 끌어올리기 힘들었습니다. 현재 이런 국면은 한참 개변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관광 체험 만족도가 92%를 기록하면서 국내 최상위권에 올랐고, 자치구 역내 관광 민원 접수량은 2025년 대비 58%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수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랍 국가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 관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우리 가족이 단독 여행팀을 만들어 중경에 갈 수 있을까요? 아랍연합수장국 두바이에서 온 무함마드가 중국 중경 관광 홍보 담당자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북경, 상해 등 도시의 여행 경험이 있는 무함마드는 중국 여행을 재차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 아랍 관광 전시회 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기간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면 3년 동안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국 전시단은 행사장에서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을 주제로 한 중국 전시 부스는 아시아 국가에서 전시 면적이 가장 큰 전시구역 중 하나입니다. 우아한 청록색을 주요 색조로 삼고 전반적으로 고전 산수화 정치를 보여주는 중국 전시 부스는 동양 미학과 현대 전시 기술을 유기적으로 융합했습니다. 중국 전시 부스를 찾는 현지와 해외 관람객이 대폭 증가하면서 중국 관광은 큰 매력을 과시했습니다. 파키스탄 상인 샤바즈는 중국과 무역 왕래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 출장 때마다 회의와 비즈니스 협상뿐이었다며 이번 전시회는 중화 문화를 깊이 노예하는 창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가인민관리국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동기 대비 20.4%, 여행 봉사 수출은 31.1% 증가해 5대 봉사 수출 분야의 선두를 달렸습니다. 아랍연합 추장국 중국문화센터 류양주임은 연 3년 동안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국문화센터는 중국 관광 관련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교류와 협상을 조직하고 중국 관광 자원, 새 관광 제품, 관광 편리화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해만 국가에서 중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2024년 대비 100.78% 증가한 연인수로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관객은 110%, 아랍연합추장국 관객은 113% 증가했습니다. 두바이 경제관광부 산하의 두바이 관광상업진흥국 국제운영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디렉터 샤암 샤야는 얼마 전 상해, 장사, 심수 등 지를 방문했습니다. 중국 방문은 중국 관광시장의 발전을 충분히 체험하는 동시에 두바이에 대한 중국 소비자와 기업, 관련 기관의 견해를 한층 깊이 료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디렉터 샤암 샤얀에 따르면 2016년 후 중국 환영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바이는 비자 면제 정책과 현지화 봉사, 맞춤형 시장 전략 등을 통해 중국인 관객의 수요에 어울리는 관광 상품과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바이는 중국 관광과 인터넷 등 분야의 선도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플랫폼 기업과 소통을 이어가면서 양국 간 관광 산업 생태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주재 중국 총영사 구발천은 심수와 같은 인공지능 선도 도시를 비롯해 서안과 성도와 같은 문화 예성과 휴양 명소와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입국 관광 편리화 봉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아랍 국민들이 중국을 방문해 직접 경험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의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와 자리를 도려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아,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안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3: 지금까지 심층 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성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전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이 한번 꼬이면 전부 같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돈이 꼬이면 잠이 무너지고 잠이 무너지면 사람에게 짜증을 냅니다. 이때 전부 수습하려 들면 하나도 못 고칩니다. 네, 이때 첫 걸음은 딱 하나입니다. 질서 하나만 회복하는 겁니다. 네,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캐인다거나 책상을 치운다거나 또 오늘 한 끼는 제대로 차려 먹는 겁니다. 네, 우습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통제감은 한 조각이 생기면 다음 조각을 부릅니다. 반듯하게 개인 이불 하나가 아직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증거가 됩니다. 네, 혼돈을 견디는 사람만이 그 속에서 자기만의 별을 띄울 수 있습니다. 꼬인 매듭은 가운데가 아니라 끝자락부터 풀립니다. 네, 오늘 잡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끝자락 하나를 잡아보세요. 인생을 일으키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질서 하나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개학식에서 교사 대표로 발언하여 학생들 속에서 깊은 공명을 불러일으킨 두 팔 잃은 왕쟁 교수의 평범치 않은 성장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재심 동력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불어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태무명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가장 엄격한 제도와 가장 엄밀한 법치로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생태무명을 당규약과 헌법에 기입하고 환경보호법 및 30여 개의 생태환경 관련 법률 법규를 제정하고 조문 개정했습니다. 당조항 공원은 생태무명 건설을 서둘러 추진할 때 관한 의견, 생태무명 체제 개혁 총체적 방안 및 몇십 가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인쇄 발부하고 실시하면서 자연자산, 재산권 제도, 국토공간개발보호 제도, 공간계획 체계, 자원총량 관리 및 전면적 조략 제도, 자원 요상 사용 및 생태 보상 제도, 환경정비 체계, 환경정비 및 생태보호 시장 체계, 생태문명 실적평가 고과 및 책임추궁 제도 등 기초제도를 점차 구축하여 중국특색사회주의 생태환경보호법률체계와 생태문명의 골격역할을 하는 제도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책임제라는 관건적인 핵심을 단단히 틀어지고 생태문명 건설 목표, 평가 고과 제도, 오염물 예방 퇴치, 난관 돌파 전 성과 고과 제도, 지도 간부의 자연 자원, 자산, 림 심계 제도, 하장제와 호장제, 림장제, 생태 환경 손해 책임 종신 추궁 제도, 생태 환경 손해 배상 제도 등 제도를 구축하고 실시했고, 생태 환경 보호에 대하여 당 및 정부에서 함께 책임을 지고 1인자가 생산 경영 책임과 노동 안전 관리 책임을 동시에 지며 발전을 관리하고 생산을 관리하고 업종을 관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환경 보호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엄격히 실시했으며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주도하며 기업이 주체가 되고 사회 조직과 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책임 체계가 한층 더 엄밀해지고 완비되었으며 전당, 전국이 생태무명 건설을 추진하는 자각성과 능동성이 끊임없이 증강되었습니다. 특히 습금형 종속이가 직접 계획하고 포치하고 조진시킨 조항생태환경보호감찰제도는 생태무명 건설의 정치적 책임을 확고히 하는 중대한 제도 혁신이자 개혁 조치로 되었습니다. 자연자원과 생태환경관리체제 개혁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최적화, 협동화, 효율화의 원칙에 따라 기구기능을 통합최적화하고 자연자원부를 구성하여 존이민적 소유의 자연자원자산 소유자의 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했으며 모든 국토공간용도에 대한 관리통제 및 생태보호 복원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성급 이하 생태환경기구의 감축, 감찰, 집법의 수직관리 제도 개혁과 생태환경보호, 종합집법 개혁을 실시하고 류역과 해역의 생태환경에 대한 감독관리 및 행정집법 기능 배치를 최적화하여 생태환경에 대한 감축, 감찰, 집법의 독립성, 통일성, 권위성과 효과성을 끊임없이 강화했습니다. 생태환경 정비체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생태환경 보호사업에서 오염물 총량 배출 감소를 틀어주는 것을 주로 하던 대로부터 생태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대로 전환하고 국가생태환경 품질감측 사무권한의 상부 이항을 완수했으며 모든 고종 오용문의 배출 허가를 완수하고 외국 쓰레기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과학적으로 획정하고 제일진 국가공원을 설립했습니다. 자연자원에 대한 통일적인 재산권 확인 등록 제도를 구축하고 다수계획통합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환경보호세를 징수하고 록세 금융체계를 구축했으며 오염물 방출권 거래를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조치 실시는 오염물 예방퇴치 난관 돌파를 심층적으로 힘있게 추진하고 록색 저탄소 고품질 발전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생태 문명 건설에서 괄목할 만한 거대한 성과를 이룩했고 생태 환경 보호가 역사적이고 조난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생태 환경에 대한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끊임없이 증강되게 함으로써 신시대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난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입니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중요한 목표로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생태문명제도 체계를 보완하며 록수총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이름을 실행하는 체제와 기제를 서둘러 보완하는 것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생태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생태문명을 건설함에 있어서의 중점은 교정제도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진국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한 후 탄소 배출 통제를 강화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과 달리 우리나라 생태문명 건설은 동시에 생태환경의 근본적인 호전과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2대 전략적 임무에 직면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 감소, 오염물 배출 감소, 녹지 확대, 경제 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임무는 여전히 막중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조언략 실시 이래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화물을 가득 실은 트럭이 훈촌 모스크바 TIR 국제도로 운송 전용 노선에 진입하고 산업단지의 스마트 창고에서는 스캔, 분류, 포장 작업이 질서 정연하게 이어집니다. 중국, 러시아, 조선 접경의 개방 최전선에 자리한 훈춘 동북아 타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는 2022년에 가동되어 반짝이는 당 휘장이 산업 일선에서 빛을 발하고 당 건설이 타국 전자상거래 추진 동력으로 되어 생동한 다반지를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영 형태 종사자들은 생방송 판매, 물류, 무역 등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고 젊은 층이 많으며 유동성이 큽니다. 흩어진 창업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산업단지 당지부는 당 조직이 산업을 위해 당원이 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사업 구도를 마련함으로써 발전 최전선의 홍색 보루를 튼튼히 세웠습니다. 시장 구매 무역 중심에서 당원 리비는 연일 산업단지 곳곳을 발로 뛰며 기업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단지 입주 업체들은 업종이 다양하며 많은 창업자들이 다국 무역 정책이나 통관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리비는 2021년부터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면서 방공실과 운영관리부를 거치고 현재는 시장구매무역부 책임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날 리비는 주로 러시아를 대상해 식품을 수출하는 한 기업이 줄곧 0110 일반 무역 방식으로 통관을 신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국외 주문 한 건에 많게는 수십 개 품목이 포함되다 보니 예비 포장 식품을 수출하려면 산지별로 각기 다른 세관에 중복 신청하고 여러 차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방식은 통관이 더디고 황금률도 낮아 기업의 자금 회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리비는 깊이 파악한 끝에 이 기업의 영업 방식이 시장 구매 무역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는 세관, 시장 감독 관리 등 부문과 적극 협의하여 예비 포장 식품에 대해서 구매지 검사,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상이한 산재 식품도 일괄 신고, 일괄 검사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대표는 1039 시장 구매 무역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전혀 자신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리비는 직접 서류를 정리하고 기업 대표와 함께 전반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기업은 통관 방식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절차가 간소화되어 통관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기업의 경영 부담도 훨씬 떨어졌습니다. 네, 정책이 마음에 와닿고 실행으로 옮겨져야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네, 그 후로 그는 더 자주 기업을 방문하고 더 깊은 연구를 통해 정책 통역사에서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조력자로 성장했습니다. 산업단지 당지부는 산업사슬 일선에서 청년 인재를 꾸준히 육성하고 있습니다. 리빈처럼 무역에 능통하고 정책에 정통하며 창업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젊은이들이 점차 당 조직으로 뭉치고 홍색 역량이 다국 전자상거래 사슬을 따라 널리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토선이 마련되었으니 활력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것인가?
산업단지 탕지부는 당건설을 산업발전의 오륨 해결에 접목시켜 홍색 엔진으로 단지의 전환과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혼촌 흥양수산은 해산물 가공 분야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으며 안정적인 수입 물량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주문이 점차 줄어들자 기업은 국내 온라인 시장을 개척하며 발전을 꾀했지만 전문 운영 인재와 인터넷 흐름량의 부족으로 전환 계획이 좀처럼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당지부는 정기적인 방문 조사에서 이 문제를 포착하고 단지 내 성숙한 생방송 운영 역량을 보유한 길림 성방문 공급망 회사를 직접 찾아가 수차례 협상 끝에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협력 초기 양측은 제품 규격, 방송 상품 선정, 공급망 연결 등에서 이견이 많았습니다. 흥양수산 책임자 조계성은 네, 가공 생산은 자신이 있지만 온라인 판매는 완전히 생소한 분야라 투자 대비 성과가 걱정됩니다. 라며 솔직하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지부는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단지 내 경험 많은 운영 인력을 투입해 지도함으로써 기업이 전환의 첫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줬습니다. 마침내 흥양수산의 틱톡 공식 계정 생방송이 정식으로 운영되고 수입 명태와 즉석 해산물 제품이 순차적으로 입고됐습니다. 네, 첫날 매출이 1만 원을 돌파하면서 온라인 경로가 성공적으로 개통되었고 통상고 수입, 공장 가공, 클라우드 직접 판매의 새로운 모습이 현실화됐습니다. 네, 한 기업의 전환은 단지가 산업 군체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봉사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산업단지 탕지부는 봉사가 곧 투자 유치라는 이념으로 정기적인 기업 방문을 통해 어려움을 기록하고 해결해줬습니다. 대외 교류와 조사 기회를 적극 활용해 단지의 입지 조건과 동상구 정책 우세를 적극 선전하는 한편 공급망, 생방송 판매, 물류 기업의 지속적인 유치를 이끌어내고 산업 생태계를 점차 완비해가고 있습니다. 네, 방문 조사 과정에서 여러 타국 전자상 거래 기업들이 호소한 통관 효율 저하와 절차 장기화 문제는 산업단지 당지부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당지부는 즉시 혼촌 종합보수구 관리국과 소통해 기업의 요구를 전달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섰습니다. 관리국의 총괄 조정 아래 세관, 세무, 금융기구, 통상구 관리 등 여러 부문이 적극 협력하고 수차례 논의한 끝에 부문 간의 협력 체계가 정식 구축됐습니다. 이어 다국 전자상거래 화물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다국적 봉사 녹색 통로가 개통됐습니다. 네, 통관 속도 향상은 기업의 원가 절감과 주문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통상구 통관 전체 시간은 30% 단축되어 단지 내 기업들의 연간 종합 운영 비용이 2천만 원 이상 절감됐습니다. 2025년 혼촌 다국 전자상거래 상품 거래액은 148억 4천만 원에 달해 전년 대비 123% 성장했습니다. 일체화 다국적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형성되어 변경 개방형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네, 기업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직책이라면 창업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병강기층 당 조직의 특수한 사명입니다. 산업단지 당지부는 당건설이 곤중성 단체 조직 건설을 이끄는 것을 견제하여 당원 곤중력, 공회 역참, 국경 간이집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병강수호자 신농인 전자상거래 창업연맹을 육성하고 여성연합회를 설립했습니다. 네, 이란 플랫폼을 발판으로 삼아 생방송 판매 운영, AI 마케팅, 국경 간 교정 관련 등 공익 강습을 진행하며 창업자들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수년간 산업단지는 소수의 입주업체에서 산업군체로 성장했고 다국적 새 경영 형태는 도딘 첫걸음에서 가속 질주로 전환되었으며 그 과정에는 늘 홍색 역량이 스며 있었습니다. 네, 산업단지 당지부는 당 건설과 다국적 산업의 동반 상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고품질 당 건설로 개방형 경제의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변경 개방의 최전선에서 산업을 강화하고 민중을 위해 봉사하며 동북 병강 지역의 개방을 선도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선봉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개학식에서 교사 대표로 발언하여 학생들 속에서 깊은 공명을 불러일으킨 두 팔 잃은 왕쟁 교수의 평범치 않은 성장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35년 전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처럼 자신의 지적, 신체적 한계를 이토록 깊이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최근 광동 재정경제대학 2026학년 신입생 개학식에서 경제학원 왕쟁 교수가 교사 대표로 발언했습니다. 그는 8살 때 고압 전기 사고로 두 팔을 잃었지만 입과 두 발로 부단히 인생의 경계를 넓혀가면서 두 대학의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네, 발언에서 그는 대학 생활을 막 시작한 신입생들에게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두 차례 중요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 들려줬습니다. 네, 어릴 적 왕쟁은 놀다가 부주의로 고압 전기에 다 두 팔을 잃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마친 후 아버지 왕국평은 아들을 특수학교에 보내는 대신에 예전에 다니던 학교로 다시 보내기로 결정했고 입으로 글 쓰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왕쟁은 꼬박 2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예전 수준의 필기 속도를 회복했습니다. 네, 왕쟁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은 대학 진학이었습니다. 2001년 왕쟁은 대학 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따냈지만 당시 일반 건강검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진학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아버지는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품고 뇽파에서 항주로 달려가 졸강대학교 교장실에 아들의 이력서를 전달했습니다. 아버지가 귀성버스에 오를 무렵 교장이 파격 입학으로 왕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 순간 막혔던 길이 확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드디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했어도 왕쟁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생겼습니다. 열등감이 심했고 전공의 흥미를 느끼지 못했으며 진로에 대해서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당시 어머니 당혜진은 온갖 정성을 다해 아들을 보살펴줬습니다. 그러던 어머니는 대학교 1학년 생활이 끝나갈 무렵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왕쟁은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젠 자립해야 할 때다. 네, 다행히 대학 룸메이트와 학생들의 따뜻한 배려가 그의 많은 걱정과 우려를 덜어줬습니다. 네, 그들은 때론 저의 신체적 상황을 잊은 채 롱구하러 가자고 불렀습니다. 네, 이런 평등감이 제가 온갖 심리적 부담을 한꺼번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네, 동학들의 도움으로 그는 점차 신심을 다져갔고 그의 전공학습도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으며 경제학 학술의 길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환점은 한 차례 국제회의에서 찾아왔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이 거의 마무리될 때 한 국제회의에서 그는 영국 노팅엄 대학의 큰 매력을 느끼고 영국에서 박사 과정을 더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지만 만류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내린 결정이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네, 그 뒤 왕장은 졸강대학과 노팅엄 대학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박사 학위 논문을 완성하고 두 대학에서 모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노팅엄 대학 총장상 성취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학업을 이어가고 유학을 가는 일은 모두 먼 곳을 향한 여정입니다. 먼 곳이란 단순한 지리적 고리만이 아니라 심리적 도약이기도 합니다.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신체와 정신의 이중적인 시련을 견뎌내는 겁니다. 네, 왕장은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갈수록 자기 자신에 가까워집니다. 자신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관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더 통달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오직 꿈만이 우리를 꾸준히 먼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왕쟁에게 만약 팔을 잃지 않았더라면 삶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네, 하지만 왕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35년 전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평행세계에서 저는 지금처럼 자신의 지적, 신체적 한계를 확실하게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 불행은 뜻밖에도 제가 부단히 자신의 한계를 탐구하도록 밀어주었습니다. 네, 그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께 불행이 닥치길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순탄하기만 한 삶에는 흔히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려는 내적 동기가 부족하죠. 오직 꿈만이 우리를 꾸준히 더 먼 곳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네, 인공지능 혁명이 철없는 속도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지금 왕장은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의 잠재력에 거대한 승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체념하거나 남들을 따라가는 선택은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 몇 배, 심지어 수백 배로 커질 수 있는 미래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네, 앞길이 아무리 미지의 세계라고 해도 가슴에 꿈을 품으면 발밑에 길이 생기게 되고 내가 바라는 먼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동요 소개합니다. 꽃노래.

0: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0: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가지런할 재, 마음, 심, 한 가지, 동, 힘, 력, 재심, 동력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다 라는 뜻입니다. 네, 소 한 말에 왕망이 보위를 찬타라고 국호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농림, 정미 등 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한나라 황실의 먼 친척으로 황제의 숙부뻘이 되는 류연, 류수 형제도 농림군에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을 기른 후 농민 봉기군의 하강군 수령인 왕상과 대사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류연은 군대를 이끌고 공동으로 왕망 정권에 대항함으로써 한나라 왕조를 회복하자고 왕상에게 공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일이 성사된다면 우리 함께 승리의 열매를 맛봅시다. 네, 왕상이 그러자고 대답을 하고 돌아가서 기타 두령들인 성당과 장인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성당과 장인이 이를 반대해 나섰습니다. 네, 우리 하강군은 인마가 많은데 왜 그들과 연합한단 말입니까? 대장부는 일을 함에 있어서 각자의 주장대로 해야지 어찌 다른 사람의 지휘를 받는단 말입니까? 네, 왕상이 말했습니다. 네, 왕망은 이미 민심을 잃었고 백성들도 한 왕조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나라 황족인 류연, 류수 형제가 거병하였으니 그들과 연합한다면 반드시 대업을 이룰 것입니다. 네, 여러 장수들이 왕상의 명을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왕상이 하강군을 인솔해 류연, 류수의 군대와 합쳤습니다. 네, 사서에서는 이들이 재심 동력, 예기 익장이라고 묘사해 그 전투력과 사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왕망 수하의 장수인 겸부와 량구사가 이끄는 군대를 섬멸했습니다. 네, 고사성어 재심 동력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됐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민 영웅에 대한 꽃바구니 진정 의식이 북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0: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회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1: 탐구 잡지가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글 보편적 혜택성, 기초성, 최조선의 민생 건설을 강화하자를 발표했습니다.
0: 국경절 연휴 기간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 보도여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영렬들의 영광에 경의를 드리고 부흥의 힘을 응집해야 합니다. 열사 기념일 인민영웅에게 꽃바구니 진정 의식이 9월 30일 오전 북경 전남은 광장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당과 국가 지도자들인 습금평, 리강, 조락재, 왕호녕, 채기, 정솔상, 리희, 한정 등이 각계 대표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장엄한 천안문 광장은 오송 붉은기가 나부끼고 이민 영웅 기념비가 우뚝 솟아있습니다. 광장 조항에는 조국을 축복하자는 거대한 꽃바구니가 조국의 번영과 창성에 대한 아름다운 축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념비 북쪽에 위치한 화단에 흰 국화 등 생화로 만든 화환 18개는 영렬들에 대한 전체 중화 아들딸들의 깊은 추모의 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습금평, 리강, 조락재, 왕호녕, 채기, 정솔상, 리희, 한정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조남은 광장에서 인민영웅들에게 꽃바구니 진정의식에 참석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군악단 나팔수의 열사 기념일 나팔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의장병 제자리로 호령이 내려지자 3군 의장병이 굳건한 발걸음으로 기념비 앞으로 다가선 후 총을 들고 정립 자세를 취했습니다. 10시 정각, 인민영웅들에 대한 꽃바구니 진정의식이 정식 시작되었습니다. 군악단의 의용군 행진곡 속에서 전원이 일제 중화민공화국 국가를 높이 불렀습니다. 이어 전원이 숙연한 자세로 중국인민 해방사업과 공화국 건설사업을 위해 영용하게 헌신한 열사들을 목도했습니다. 목도가 끝나자 손에 생꽃을 든 소년아동들이 인민영웅 기념비를 향해 우리는 공산주의 후계자 노래를 높이 부르고 소년선봉대 대례를 올렸습니다. 대를 앞에 중공조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공무원 전국정협 조항군사위원회 각 민주당파 전국공상업자련합회와 무소속 애국인사 각 이민단체와 각계 군중 로존사 로동주와 열사 유가족 중국소년선봉대의 명의로 진정하는 꽃바구니 9개가 정연히 놓여지고 꽃바구니의 붉은색 리본에 이민영웅 영원히 불멸하리라라고 적힌 글발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군악단의 혼화곡 속에서 의장병 18명이 꽃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인민영웅 기념비로 다가선 후 꽃바구니를 기념비 받침대에 놓았습니다. 습근평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기념비 기단에 올라 꽃바구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응시했습니다. 산뜻한 안트리움, 향기로운 백합, 활짝 피어난 문심이라는 인민영웅에 대한 깊은 추모와 숭고한 경의를 전했습니다. 습금평 종속이가 앞으로 다가서서 꽃바구니 리본을 정리했습니다. 여습금평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기념비를 천천히 돌면서 인민영웅 기념비를 참배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중국 로농공군 장정 승리 90주년입니다. 신시대 장정의 길에서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강력한 지도하에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위대한 당 창건 정신, 위대한 장정 정신을 존승하고 고양하고 원대한 뜻을 품고 일심 단결하면서 종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하고 있습니다. 소년아동과 각계 대표들도 자리로 기념비 앞으로 가 생화를 진정하고 기념비를 참배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위원이며 복경시 당면에 서긴 윤력이 의식을 주재했습니다. 조항 당정군 그리고 군중 관련 부문과 복경시 주요 책임동지 각 민주당파 조항 전국공상업자연합회 책임자와 무소속 인사 대표 북경에는 로전사 로동지와 열사 유가족 대표 북경에는 공훈 명예 표창 장려 수상자 대표 전국 소수민족 참관단 성원 수도 각계 군중 대표 등이 의식에 참가했습니다.
0: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회가 9월 30일 저녁 인민대회 당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초대회 참석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장기적 탐색과 실천을 거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는 큰 우세를 과시하고 우리나라 국가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 수준은 끊임없이 제고됐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심을 다지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나간다면 성공은 반드시 위대한 중국 공산당, 위대한 중국 인민,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에 차례질 것입니다. 리강이 초대회를 주재했습니다. 조락재, 왕호령, 재기, 정설상, 리희, 한정이 초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내외 인사 8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주년을 함께 경축했습니다. 인민대회당 연회장은 눈부신 등불 속에서 경사롭고 열정적 명절 분위기가 차넘쳤습니다. 주석단 위쪽에 장엄한 국두장이 걸렸고 1949-2026이라고 쓰여진 연호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경 경쾌한 영빈곡 속에서 습근평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장례는 열렬한 박수 갈채가 울려퍼졌습니다. 초대회가 시작되자 전원이 기립자세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를 부르고 웅장한 이용군 행진곡이 연회장에 울려퍼졌습니다. 습근평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은 나는 당주왕과 국문을 대표해 전국 여러 민족 인민, 중국인민해방군 지휘원과 장병, 무장경찰부대 장병, 각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들에게 명절의 축하를 전하고 향항특별행정구 동포와 오문특별행정구 동포, 대만 동포와 해외 교포들에게 진지한 문안을 전하며 단연간 중국 건설 사업을 관심하고 지지해준 친선 국가와 국제법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사회를 전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은 77년 내 우리 당은 인민을 단합 인솔해 부단히 분발 정진하면서 경제의 비약적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을 창조하고 초요사회 전면 건설이라는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했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용감하게 전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새 중국이 이룩한 새인이 주목하는 성과에 대해 무한한 긍지를 느끼며 중국식 현대화의 밝은 전망에 대해서 신심으로 가득 찹니다. 습근평은 올해 전당과 전국 상하가 분발 진취하면서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을 편성하고 실시하고 제 분야의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우리나라 경제가 압력을 극복하고 혁신과 최적화 방향으로 나가고 강한 회복력과 활력을 보여주고 당과 국가 사업이 새로운 진전과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은 우리는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총적 사업 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개혁 개방을 갈증 심하며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고 경제가 혁신과 구조 조정, 질적 발전의 량환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실속 있게 보상하고 개선하고 연간 목표 임무를 힘써 완성해 15차 5기는 전망 계획에 좋은 출발을 실현해야 합니다. 습근평은 우리는 한나라 두 가지 제도, 향항이니 향항을 다스리고 오문이니 오문을 다스리며 고도의 자치 방침을 확고 부동하게 관철해 향항과 오문이 국가 발전 대국에 더 잘 융합하고 봉사하도록 지지하고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안의 교류와 협력을 심하고 이른바 대만 독립의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진하고 조국 통일 위협을 추진해야 합니다. 습근평은 우리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견지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실천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해 복잡다단한 세계에 더 많은 확실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경에는 중공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 처서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전국정협 부주석과 지도직에서 퇴직한 동지들, 그리고 일찍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을 담임했던 동지들이 초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조항당과 정부, 군대, 군중 관련 부문과 북경시 책임자, 각 민주당파 조항, 전국 공산업자연합회 책임자와 무소속 인사대표, 북경위는 공훈영예 표창장려 수상사 대표, 전국 노력모범과 선진인물 대표, 민족 지역의 안전과 발전 단결에 중요한 기여를 한 소수민족 대표 인사, 그리고 북경에 있는 일부 향항특별행정구 인사, 오문특별행정구 인사, 대만 동포와 화교, 중국인 대표, 중국 주재 각국 사절, 중국 주재 각 국제기구 대표, 일부 외국 전문가 등이 초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경쾌한 음악 속에서 국내외 귀빈들은 잔을 기울이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주년을 함께 경축하고 중국의 번영과 이민의 행복과 안녕을 축복하고 중국 이민과 세계 각국 이민의 진선이 영원하기를 기원했습니다.
1: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시련은 막을 수 없다.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을 열렬히 경축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10월 1일에 출판한 제19기 탐구 잡지가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요한 글, 보편적 혜택성, 기초성, 최저선의 민생건설을 강화하사를 발표했습니다. 글은 2012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기간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론술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글은 중국식 현대화에서 민생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지향은 바로 우리의 분투 목표입니다. 웅대하고 소박한 우리의 목표는 대중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발전 과정의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지하고 공동 분투를 통해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도록 격려하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을 끊임없이 실현하도록 해야 합니다. 글은 인민을 중심으로 보편적 혜택성, 기초성, 최저선의 민생건설을 강화하고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 리익을 실현하고 수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인민 대중이 봉착한 문제를 힘써 해결하고 기본 공공봉사체계를 보완하며 공공봉사 수순을 제고하고 균형성과 접근성을 증강하며 공동부유를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최저선을 고수하고 중점을 각인하며 제도를 보완하고 얘기를 인도해야 합니다. 교육, 소득분배, 취업, 사회보상, 의료보건, 주택 등면의 사업을 총괄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며 육아, 학습, 소득, 의료, 양로, 주택 등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도록 추진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끊임없이 촉진해야 합니다. 각종 어려움에 봉착한 대중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각별히 사랑하고 관심해줘야 합니다. 그는 민생사업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일마다 착실하게 추진하고 해마다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능력껏 일하며 수요와 가능성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킴으로써 민생개선과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고 서로 잘 어울리도록 해야 합니다.
1: 습금형 국가주석이 9월 30일 브루네이 핫상날 술탄과 서로 축전을 보내 도나라 수교 35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습금형은 중국과 브루네이의 전통 진선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오면서 날로 더 돈독해지고 있고 두 나라는 현대화를 함께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공동으로 발전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수교 35년 내 중국과 브루네이

0: 는 정치적 상호 신뢰를 부단히 심화하고 재분화 협력이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인문 교류가 날로 밀접해졌습니다. 지난해 핫상날 술탄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중국과 브루네이 우명 공동체 건설에 관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새로운 역사 발전 단계에 진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습근평은 나는 중국과 브루네이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핫상날 술탄과 함께 노력해 도나라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전통 진선을 이어받고 발전 전략 접목을 강화하며 호혜 협력을 부단히 심하게 중국 브루네이 운명 공동체 건설이 깊고 실속 있게 발전하도록 추진해 양국 인민에게 더 큰 복지를 가져다 주고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핫상날은 수교 35년 내 브루네이와 중국은 줄곧 상호 신뢰, 상호 존중, 상호 리해를 견지해왔다고 표했습니다. 2025년 두 나라는 운명 공동체 건설에 관한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나는 중국과 브루네이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 뉴대를 더욱 긴밀히 하고 경제무역투자, 국방, 인문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심화해 두 나라가 손잡고 번영과 진보를 이룩하고 두 나라 인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1: 국경절을 맞이해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위대한 조국을 축복했습니다. 하남재원은 여러 군중예술단체를 동원해 재원문화성 서광장에서 대합창, 독창, 무용 등 다양한 형식의 행사를 진행하고 장정기역, 태항정신과 신시대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공연감독 근충이는 노래를 단체로 장정정신을 전승하고 중국 이야기를 더 잘 전승하려다고 표했습니다. 국경절 있음에 천상만인 만두연회가 상해 남산고신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한데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남산만두를 맛보았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상해 남산고신은 중국 풍영추를 20여 회 조직했습니다. 관객 공선생은 만두가게 세계를 찾아 맛보았다면서 가게마다 맛이 독특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북 석가장시 식물원의 2026년 가을철 꽃전시가 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실내 구역과 야외 꽃바다가 련동하면서 운치는 명절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식물원 직원 왕가비는 꽃전시장의 전반 벽체에 대해서 재개조하고 동심원의 방사형 조형의 다양한 색채의 식물을 배합해 관객들에게 더 운치는 체험감을 선사했다고 표했습니다.
0: 공무원포도 방공실이 9월 30일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작의 해 개를 조제 소식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수리부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기간 전국적으로 추진한 각종 수리 프로젝트는 4만 1,400개, 완수한 수리 건설 투자는 7,950억 원, 창출한 일자리는 201만 개에 달하며 현대화 수사원만 건설은 한창 추진 중입니다. 15차기는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류역 홍수 방지, 재해 감축 체계, 수사원 배치와 급수 보장 체계, 물 생태계통 보호 관리 체계, 디지털 드윈 수사원망을 다그쳐 구축합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국가통계국 봉사업조사센터와 중국물류구매연합회에 따르면 올 9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전달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50.1%를 기록하면서 확장 구간에 재차 진입했습니다.
0: 국가우정국에 따르면 9월 29일 기준 우리나라의 2026년 택배 물량이 1,500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2025년보다 10일 앞당겨 실현한 것입니다.
1: 자연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열사릉원 5,439곳에 대해서 등기와 증명서 발급을 완료함으로써 릉원마다 증명서가 있고 소유권이 명확하며 경계가 분명한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0: 9월 30일 아랍연합초장국 두바이에서 이스라엘 텔라비브로 향발한 료객기 기내에서 두 조종사가 비행 중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료객기가 항로를 변경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경내 공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기장과 부조종사가 부상을 입었고 승객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한 조종사가 고의로 추락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이라크 총리이며 무장부대 총사령관인 자이디가 9월 30일 미국이 주도한 이른바 이슬람 국가 타격 국제연합군의 이라크 영내 임무를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선포했습니다.
0: 영국 버눔 총리가 9월 30일 대유럽 관계에서 영국의 유럽 동맹 재가입 문제는 하나의 선택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오늘은 유럽이 에너지 안전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할 수 있을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미국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경유 가격 인상으로 유럽 동맹 지역의 추가 지출이 매일 2억 유로에 달합니다. 유럽 동맹 에너지 위원은 에너지 가격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한 주 유럽의 에너지 시장은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분쟁이 지속되고 겨울 난방 시즌이 다가오면서 유럽의 에너지 공급은 갈수록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유럽의 에너지 전환에 따른 공급 공백을 아직 메우지 못한 상태에서 지정학적 분쟁이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뒤흔들면서 유럽 에너지 안보는 묵은 상처와 새로운 통증이 공존하는 국면에 직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럽 동맹 회원국들이 유류세 인하, 업종별 맞춤형 보조금, 전략적 석유 비축 방출 등 응급 조치를 내놓았지만 단기 처방이 난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유럽 에너지 안보의 구조적 모순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도 여전히 지켜봐야 합니다. 4년 전 탈러시아를 시행하면서 에너지 분야에 나타난 공급 부족과는 달리 올 겨울철 유럽 국가들은 석유 부족, 고가격, 가스 부족 등 복합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경제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촉발한 전방위적 통화 팽창에 직면했습니다. 천연가스 분야에서 유럽 동맹의 가스 가격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한때 메가와트시당 79.5유로에 달해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유 가격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 28일 런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에너지의 가격 상승은 우선 가계의 일상 비용에서 나타났습니다. 9월 중순 유럽 동맹 휘발유 가중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63유로, 경유는 리터당 2.159유로를 기록하면서 유럽 동맹 집행위원회가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모두 경신했습니다. 유럽 동맹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 8월 유럽 동맹의 연간 통화 팽창률은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한 3.2%, 회원국 27개 중 20개의 통화 팽창률이 7월보다 상승했습니다. 현재 유럽 기업은 복합적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한면으로 기업들이 에너지의 가격 상승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중견 기업 중 71% 이상은 에너지 비용이 급등했습니다. 독일 상공 총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기료금 인상의 압력을 받는 기업이 50%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난방가스 비용이 크게 올랐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화면으로는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이 동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상공총회 회장 페터 아르디아는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경쟁력, 투자에 영향 주고 생산 능력의 해외 이전 등 문제를 촉발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에너지 가격 인상과 수급 변동이 가시다 준 충격은 더 이상 전통 분야의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수많은 산업의 수익성, 투자 계획, 시장 경쟁력에 뚜렷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에 대한 가격 충격은 여러 요인의 공동작용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첫째, 에너지 분야에서 탈러시아화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년간의 조정을 거쳐 유럽의 가스 시장은 파이프라인 가스 중심에서 글로벌화 시장으로 점차 전환했습니다. 유럽 동맹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가스를 수입하는 면에서 파이프라인 가스가 전망 비중은 80%에서 55%로 줄었지만 액화 천연가스

0: 가스 비중은 20%에서 45%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글로벌 시장의 가스 가격 민감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에너지 산지의 생산 변동이나 해상 운송에 따른 차질 등 약간한 위험 부담도 곧바로 유럽 시장으로 파급됐습니다. 둘째, 중동의 지정학적 분쟁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9월 이후 중동 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글로벌 원유 수출 체계를 직접 타격했고 유가의 빠른 반등을 이끌어 유럽의 겨울철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핀란드 에너지 청정공기연구센터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에스파냐 등 유럽 동맹 4개국이 올해 더하는 화석 연료 추가 비용이 410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셋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급 효과로 인해 글로벌 경유 등 석유 제품 공급이 긴장세를 타면서 유럽 에너지 시장의 수급 불균형 압력을 심화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서 유럽 각국은 감세, 맞춤형 지원 등 일련의 응급 조치를 통해 에너지의 가격 인상과 공급 압력을 완화하려고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고유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어업과 농업, 건설업 등 유류비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관련국과 함께 에너지 공급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석유 비축을 방출하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에너지세를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응급수혈식 조치는 일시적 구제에 그칠 뿐 유럽 에너지 체계의 심층적 구조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에너지 공급 원의 변화가 아직 가격 체계 회복력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려고 했지만 에너지의 가격 상승과 중첩 효과를 일으켜 유럽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유럽의 천연가스 저장량이 사상 동기 대비 크게 줄면서 겨울철 에너지 비축난을 촉발했습니다. 극심한 한파가 예년보다 일찍 닥치거나 지정학적 긴장세가 지속될 경우 유럽의 에너지 시장은 충분한 조절 여력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며 따라서 에너지 공급이 위험 부담에 봉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유럽 국가에서 응급 조치가 과연 시린을 견뎌낼 수 있을지 아마도 올 겨울 가서야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경제학자 이고르 가브라는 올겨울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며 공급 부족의 발생 여부는 지정학적 상황과 이상기후에 달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이 에너지 안전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할 수 있을지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익이었습니다.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0: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습근평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연설 7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관광업을 활성화한 내몽골 경험편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아랍 국가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 관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이 시간에는 습근평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동지들, 벗들, 미래는 청년들에게 속하며 청년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100년 전 그 암담하던 시기의 중국에서 일부 신청년들이 막스주의 사상의 횃불을 축혀들고 민족 부흥의 길을 애써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10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의 기치 아래 중국 청년들은 대대로 당과 인민의 사업에 청춘을 바쳐 노력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서 선봉적 영향이 되어 왔습니다.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을 소임으로 삼고 중국인의 더 높은 패기와 기계, 저력으로 시대와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당과 인민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벗들, 100년 전 중국 공산당은 당원 수가 50여 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9,500여만 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14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대국을 영도하는 세계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최대의 집권당이 됐습니다. 100년 전 중화민족은 세계의 쇠퇴하고 쇠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활기차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힘찬 발걸음으로 위대한 부흥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중국 공산당은 역사와 인민에게 우수한 답안지를 바쳤습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단합 인솔의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과행길에 올랐습니다. 전체 중국 공산당원 동지들, 당주황은 동지들에게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당의 취지를 실천하며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연결을 영원히 유지하고 시종 인민과 생각을 같이하고 일을 같이하고 고락을 같이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당과 인민에게 보다 큰 영광을 안겨주기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합니다. 동지들, 벗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천추 위업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창건 100주년을 맞는 중국 공산당은 한창 젊고 재기발랄한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미래를 내다볼 때 중국 공산당이 강력하게 영도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긴밀히 단합하는 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는 꼭 달성될 수 있을 것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정확한 중국 공산당 만세.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영웅적인 중국인민 만세. 계속해.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에 관한 설명을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공산당 제19기 조항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간 설명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조항정치국의 위임을 받고 전원회의에서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의 기초상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당조항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 의제에 대한 고리요. 우리 당은 예로부터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는 것을 중시해왔습니다. 모태똥 동지는 일찍이 연한 시기에 만약 당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당이 역사적으로 걸어온 길을 똑똑히 알지 못한다면 일을 더 잘 해낼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항일전쟁에 전국적 승리를 쟁취하던 관건적 시기인 1945년에 열린 당조항 제6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약간의 역사 문제에 대한 결의를 통과해 당 창건 이후 특히 당조항 제6기 제4차 전원회의부터 준의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시기에 당의 역사 및 그 경험과 교훈을 총화하고 약간의 중대한 역사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림으로써 중국혁명의 기본 문제에 대해 전당 특히 당의 고위급 간부들이 인식의 일치를 가져오도록 하고 전당의 단결을 강화했으며 7차 당대회의 성과적인 개최를 위해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고 중국혁명 사업의 발전을 힘있게 촉진했습니다.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서서 등소평 동지는 역사상 성공적인 경험은 물론이거니와 잘하지 못했거나 실패한 경험도 모두 소중한 제보가 된다. 이를 토대로 해 제정된 방침 정책은 전당의 사상을 통일할 수 있고 새로운 단계를 이룩할 수 있다. 이런 토대는 믿음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업을 활성화한 내몽골 경험편을 보내드립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2026년의 대부분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수려한 산화를 바탕으로 문화 관광의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공간이 속출하는 가운데 조국의 정북방 아름다운 내몽골이라는 명함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관광 봉사의 승격을 실감하는 관광길에서 관광업계의 고지를 바로잡으려는 내몽골의 의지와 실행력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지속하는 문화 관광 열풍 속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지향은 사람들이 행복감과 성취감을 도모하는 중요한 원천이기도 합니다.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내몽골 자치구에서 접대한 국내 관광객은 연인수로 1억 6,700만 명, 관광 소비는 2,524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치의 배후에는 바가지 씌우기 등 민원도 간혹 발생하면서 관객의 흥을 깨고 내몽골 문화 관광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관광업계에 나타난 이런 현상을 반드시 엄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올 초 내몽골 문화 관광청은 2026년을 문화 관광업계를 정돈하는 공략의 해로 정했습니다. 내몽골 문화 관광청은 민원이 집중된 신라무른초원, 우란푸퉁초원, 후이텅시러초원, 달라드기 등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초원 승마 등 빈도가 높은 체험 종목에 대해 가격을 함부로 정하거나 협의 가격이 난무하는 현상에 비추어 감독 지도 소조는 관광지에 상주하고 업계의 성실 신용 연맹을 설립하고 통일된 기준 가격을 도입했습니다. 회원업계 37개는 간판과 가격을 일괄 통일하고 모든 종목의 가격을 명시함으로써 가격 부풀리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막았습니다. 초원의 명소를 사설하거나 초원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 다마오기는 전역에서 불법 인기 오프로드 차량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후이텅시러 초원은 카트의 불법 영업을 명확히 금지하고 훌룬호 연안은 불법 영업 행위를 엄하게 단속함으로써 생태 마지노선을 수호하고 시장 질서를 규범화했습니다. 투명한 가격은 안정한 소비를 견인했고 관광객의 지출은 문화체험, 문화소비, 레저 분야로 빠르게 전이했습니다. 제36회 관광나다무 개막식에 참가한 일일 관광객 수는 15만 명을 넘었고 창출한 문화수입은 1억 9,500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의 료식과 특산물 소매 매출은 동기 대비 160% 증가했습니다. 강력한 정도는 결코 일회용이 아닙니다. 생태 마지노선과 가격 마지노선이라는 단단한 기준선 그리고 제도 혁신과 봉사 최적화를 통해 관광시장을 근원적으로 정화했습니다. 올해 내몽골 문화관광청은 전역에서 려행사 신용평가 제도를 시행해 영업 주체가 스스로 행동을 규범화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려행사와 가이드 사이의 노동계약, 로임, 사회보험 등 3개 항목을 점검하고 기본 급여가 없고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가이드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교통, 공안, 시장 감독 등 여러 부문이 합동 정돈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얼 군화시의 북강우한관광보호순경소는 사자 랜동 기재를 구축해 관광지 민원을 한 곳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달라드기는 클라우드 조정 플러스 전담 배상을 도입해 격지에서 발생하는 권익보호 난제를 풀었고 다마오기 신라무런지는 정확한 분류, 협력, 추적 감독, 완결 재검의 폐쇄 루프를 구축해 각종 분쟁을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문화관광 경제는 트래픽 경제이자 입소문 경제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소비 분쟁이 잦고 권익보호 경로가 원활하지 않아 많은 관광객은 당일 관광을 선호했기에 종합수익을 끌어올리기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수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랍 국가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 관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우리 가족이 단독 여행팀을 만들어 중경에 갈 수 있을까요? 아랍연합추장국 두바이에서 온 무함마드가 중국 중경 관광 홍보 담당자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북경, 상해 등 도시의 여행 경험이 있는 무함마드는 중국 여행을 재차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 아랍 관광 전시회 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기간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면 3년 동안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국 전시단은 행사장에서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을 주제로 한 중국 전시 부스는 아시아 국가에서 전시 면적이 가장 큰 전시구역 중 하나입니다. 우아한 청록색을 주요 색조로 삼고 전반적으로 고전 산수화 정치를 보여주는 중국 전시 부스는 동양 미학과 현대 전시 기술을 유기적으로 융합했습니다. 중국 전시 부스를 찾는 현지와 해외 관람객이 대폭 증가하면서 중국 관광은 큰 매력을 과시했습니다. 파키스탄 상인 샤바즈는 중국과 무역 왕래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 출장 때마다 회의와 비즈니스 협상뿐이었다며 이번 전시회는 중화 문화를 깊이 노예하는 창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가인민관리국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동기 대비 20.4%, 여행봉사 수출은 31.1% 증가해 5대 봉사 수출 분야의 선두를 달렸습니다. 아랍연합추장국 중국문화센터 류양주임은 면 3년 동안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국문화센터는 중국 관광 관련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교류와 협상을 조직하고 중국 관광 자원, 새 관광 제품, 관광 편리화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해만 국가에서 중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2024년 대비 100.78% 증가한 연인수로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관객은 110%, 아랍연합추장국 관객은 113% 증가했습니다. 두바이 경제관광부 산하의 두바이 관광상업진흥국 국제운영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디렉터 샤암 샤야는 얼마 전 상해, 장사, 심수 등 지를 방문했습니다. 중국 방문은 중국 관광시장의 발전을 충분히 체험하는 동시에 두바이에 대한 중국 소비자와 기업, 관련 기관의 견해를 한층 깊이 노예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디렉터 샤암 샤얀에 따르면 2016년 후 중국 환영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바이는 비자 면제 정책과 현지화 봉사, 맞춤형 시장 전략 등을 통해 중국인 관객의 수요에 어울리는 관광 상품과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바이는 중국 관광과 인터넷 등 분야의 선도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

비롯한 중국 플랫폼 기업과 소통을 이어가면서 양국 간 관광산업 생태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주재 중국 총영사 구발차는 심수와 같은 인공지능 선도 도시를 비롯해 서안과 성도와 같은 문화 예성과 휴양 명소와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입국 관광 편리화 봉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아랍 국민들이 중국을 방문해 직접 경험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와 자리를 도려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아,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3: 지금까지 심층 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성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이 한 번 꼬이면 전부 같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돈이 꼬이면 잠이 무너지고 잠이 무너지면 사람에게 짜증을 냅니다. 이때 전부 수습하려 들면 하나도 못 고칩니다. 네, 이때 첫 걸음은 딱 하나입니다. 질서 하나만 회복하는 겁니다. 네,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캐인다거나 책상을 치운다거나 또 오늘 한 끼는 제대로 차려먹는 겁니다. 네, 우습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통제감은 한 조각이 생기면 다음 조각을 부릅니다. 반듯하게 갠 이불 하나가 아직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증거가 됩니다. 네, 혼돈을 견디는 사람만이 그 속에서 자기만의 별을 띄울 수 있습니다. 꼬인 매듭은 가운데가 아니라 끝자락부터 풀립니다. 네, 오늘 잡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끝자락 하나를 잡아보세요. 인생을 일으키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질서 하나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개학식에서 교사 대표로 발언하여 학생들 속에서 깊은 공명을 불러일으킨 두팔잃은 왕쟁 교수의 평범치 않은 성장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고사 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재심 동력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불어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태무용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가장 엄격한 제도와 가장 엄밀한 법치로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생태무명을 당규약과 헌법에 기입하고 환경보호법 및 30여 개의 생태환경 관련 법률 법규를 제정하고 조문 개정했습니다. 당조항 공원은 생태무명 건설을 서둘러 추진할 때 관한 의견, 생태무명 체제 개혁 총체적 방안 및 몇십 가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인쇄 발부하고 실시하면서 자연자산, 재산권 제도, 국토공간개발보호 제도, 공간계획체계, 자원총량관리 및 전면적 조략 제도, 자원요상사용 및 생태보상 제도, 환경정비체계, 환경정비 및 생태보호시장체계, 생태문명 실적평가 고과 및 책임추궁 제도 등 기초제도를 점차 구축하여 중국특색사회주의 생태환경보호법률체계와 생태문명의 골격 역할을 하는 제도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책임제라는 관건적인 핵심을 단단히 틀어지고 생태문명 건설 목표, 평가 고과 제도, 오염물 예방 퇴치, 난관 돌파전, 성과 고과 제도, 지도 간부의 자연 자원, 자산, 림 심계 제도, 하장제와 호장제, 림장제, 생태 환경 손해 책임 종신 추궁 제도, 생태 환경 손해 배상 제도 등 제도를 구축하고 실시했고, 생태 환경 보호에 대하여 당 및 정부에서 함께 책임을 지고 1인자가 생산 경영 책임과 노동 안전 관리 책임을 동시에 지며 발전을 관리하고 생산을 관리하고 업종을 관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환경 보호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엄격히 실시했으며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주도하며 기업이 주체가 되고 사회 조직과 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책임 체계가 한층 더 엄밀해지고 완비되었으며 전당, 전국이 생태무명 건설을 추진하는 자각성과 능동성이 끊임없이 증강되었습니다. 특히 습금형 종속이가 직접 계획하고 포치하고 조진시킨 조항생태환경보호감찰제도는 생태무명 건설의 정치적 책임을 확고히 하는 중대한 제도 혁신이자 개혁 조치로 되었습니다. 자연자원과 생태환경관리체제 개혁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최적화, 협동화, 효율화의 원칙에 따라 기구기능을 통합최적화하고 자연자원부를 구성하여 존이민적 소유의 자연자원자산 소유자의 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했으며 모든 국토공간용도에 대한 관리통제 및 생태보호 복원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성급 이하 생태환경기구의 감축, 감찰, 집법의 수직관리 제도 개혁과 생태환경보호, 종합집법 개혁을 실시하고 류역과 해역의 생태환경에 대한 감독관리 및 행정집법 기능 배치를 최적화하여 생태환경에 대한 감축, 감찰, 집법의 독립성, 통일성, 권위성과 효과성을 끊임없이 강화했습니다.

0: 생태환경 정비체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생태환경 보호사업에서 오염물 총량 배출 감소를 틀어주는 것을 주로 하던 대로부터 생태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대로 전환하고 국가 생태환경 품질 감측 사무 권한의 상부 이항을 완수했으며 모든 고종 오염물의 배출 허가를 완수하고 외국 쓰레기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과학적으로 획정하고 제일 긴 국가공원을 설립했습니다. 자연자원에 대한 통일적인 재산권 확인 등록 제도를 구축하고 다수계획통합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환경보호세를 징수하고 록셰 금융체계를 구축했으며 오염물 방출권 거래를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조치 실시는 오염물 예방퇴치 난관 돌파를 심층적으로 힘있게 추진하고 록셰 저탄소 고품질 발전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생태문명 건설에서 괄목할 만한 거대한 성과를 이룩했고 생태환경보호가 역사적이고 조난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생태환경에 대한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끊임없이 증강되게 함으로써 신시대 당과 국가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난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입니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중요한 목표로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생태문명제도 체계를 보완하며 록수총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이름을 실행하는 체제와 기제를 서둘러 보완하는 것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생태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생태문명을 건설함에 있어서의 중점은 교정제도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진국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한 후 탄소배출 통제를 강화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과 달리 우리나라 생태문명 건설은 동시에 생태환경의 근본적인 호전과 탄소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2대 전략적 임무에 직면하고 있으며 탄소배출 감소, 오염물 배출 감소, 녹지 확대, 경제 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임무는 여전히 막중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조언략 실시 이래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화물을 가득 실은 트럭이 혼춘 모스크바 TIR 국제도로 운송 전용 노선에 진입하고 산업단지의 스마트 창고에서는 스캔, 분류, 포장 작업이 질서정연하게 이어집니다. 중국, 러시아, 조선 접경의 개방 최전선에 자리한 혼춘 동북아 타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는 2022년에 가동되어 반짝이는 당 휘장이 산업 일선에서 빛을 발하고 당 건설이 다국전자상거래 추진 동력으로 되어 생동한 다반지를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영 형태의 종사자들은 생방송 판매, 물류, 무역 등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고 젊은 층이 많으며 유동성이 큽니다. 흩어진 창업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산업단지 당 지부는 당 조직이 산업을 위해 당원이 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사업 구도를 마련함으로써 발전 최전선의 홍색 보루를 튼튼히 세웠습니다. 시장 구매 무역 중심에서 당원 DB는 연일 산업단지 곳곳을 발로뛰며 기업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단지 입주업체들은 업종이 다양하며 많은 창업자들이 다국무역 정책이나 통관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리비는 2021년부터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면서 방공실과 운영관리부를 거치고 현재는 시장구매무역부 책임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날 리비는 주로 러시아를 대상해 식품을 수출하는 한 기업이 줄곧 0110 일반 무역 방식으로 통관을 신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국외 주문 한 건에 많게는 수십 개 품목이 포함되다 보니 예비 포장 식품을 수출하려면 산지별로 각기 다른 세관에 중복 신청하고 여러 차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방식은 통관이 더디고 환급률도 낮아 기업의 자금 회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리비는 깊이 파악한 끝에 이 기업의 영업 방식이 시장 구매 무역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는 세관, 시장 감독 관리 등 부문과 적극 협의하여 예비 포장 식품에 대해서 구매지 검사,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상이한 산재 식품도 일괄 신고, 일괄 검사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대표는 1039 시장 구매 무역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전혀 자신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리비는 직접 서류를 정리하고 기업 대표와 함께 전반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기업은 통관 방식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절차가 간소화되어 통관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기업의 경영 부담도 훨씬 떨어졌습니다. 네, 정책이 마음에 와닿고 실행으로 옮겨져야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네, 그 후로 그는 더 자주 기업을 방문하고 더 깊은 연구를 통해 정책 통역사에서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조력자로 성장했습니다. 산업단지 탕지부는 산업사슬 일선에서 청년 인재를 꾸준히 육성하고 있습니다. 리빈처럼 무역에 능통하고 정책에 정통하며 창업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젊은이들이 점차 당 조직으로 뭉치고 홍색 역량이 다국 전자상거래 사슬을 따라 널리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토선이 마련되었으니 활력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것인가?
산업단지 탕시부는 당 건설을 산업발전의 오륨 해결에 접목시켜 홍색 엔진으로 단지의 전환과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촌 흥양수산은 해산물 가공 분야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으며 안정적인 수입 물량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주문이 점차 줄어들자 기업은 국내 온라인 시장을 개척하며 발전을 꾀했지만 전문 운영 인재와 인터넷 흐름량의 부족으로 전환 계획이 좀처럼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당지부는 정기적인 방문 조사에서 이 문제를 포착하고 단지 내 성숙한 생방송 운영 역량을 보유한 길림 성방문 공급망 회사를 직접 찾아가 수차례 협상 끝에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협력 초기 양측은 제품 규격, 방송 상품 선정, 공급망 연결 등에서 이견이 많았습니다. 흥양수산 책임자 조계성은 네, 가공 생산은 자신이 있지만 온라인 판매는 완전히 생소한 분야라 투자 대비 성과가 걱정됩니다. 라며 솔직하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지부는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단지 내 경험 많은 운영 인력을 투입해 지도함으로써 기업이 전환의 첫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줬습니다. 마침내 흥양수산의 틱톡 공식 계정 생방송이 정식으로 운영되고 수입 명태와 즉석 해산물 제품이 순차적으로 입고됐습니다. 네, 첫날 매출이 1만 원을 돌파하면서 온라인 경로가 성공적으로 개통되었고 통상고 수입, 공장 가공, 클라우드 직접 판매의 새로운 모습이 현실화됐습니다. 네, 한 기업의 전환은 단지가 산업 군체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봉사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산업단지 탕시부는 봉사가 곧 투자 유치라는 이념으로 정기적인 기업 방문을 통해 어려움을 기록하고 해결해줬습니다. 대외 교류와 조사 기회를 적극 활용해 단지의 입지 조건과 통상구 정책 우세를 적극 선전하는 한편 공급망, 생방송 판매, 물류 기업의 지속적인 유치를 이끌어내고 산업 생태계를 점차 완비해가고 있습니다. 네, 방문 조사 과정에서 여러 다국 전자상 거래 기업들이 호소한 통관 효율 저하와 절차 장기화 문제는 산업단지 당지부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당지부는 즉시 훈촌 종합보수구관리국과 소통해 기업의 요구를 전달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섰습니다. 관리국의 총괄 조정 아래 세관, 세무, 금융기구, 통상구 관리 등 여러 부문이 적극 협력하고 수차례 논의한 끝에 부문 간의 협력 체계가 정식 구축됐습니다. 이어 다국 전자상거래 화물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다국적 봉사 녹색 통로가 개통됐습니다. 네, 통관 속도 향상은 기업의 원가 절감과 주문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통상구 통관 전체 시간은 30% 단축되어 단지 내 기업들의 연간 종합 운영 비용이 2천만 원 이상 절감됐습니다. 2025년 혼촌 다국 전자상거래 상품 거래액은 148억 4천만 원에 달해 전년 대비 123% 성장했습니다. 일체화 다국적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형성되어 변경 개방형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네, 기업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직책이라면 창업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평강 기층 당 조직의

특수한 사명입니다. 산업단지 당지부는 당 건설이 곤중성 단체 조직 건설을 이끄는 것을 견제하여 당원 곤중력, 공회 역차, 국경 간이집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병강수호자 신농민 전자상들의 창업 연맹을 육성하고 요성연합회를 설립했습니다. 네, 이란 플랫폼을 발판으로 삼아 생방송 판매 운영, AI 마케팅, 국경 간 교정 관련 등 공익 강습을 진행하며 창업자들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수년간 산업단지는 소수의 입주업체에서 산업군체로 성장했고 다국적 새 경영 형태는 도딘 첫걸음에서 가속 질주로 전환되었으며 그 과정에는 늘 홍색 역량이 스며 있었습니다. 네, 산업단지 당지부는 당건설과 다국적 산업의 동반 상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고품질 당건설로 개방형 경제의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변경 개방의 최전선에서 산업을 강화하고 민중을 위해 봉사하며 동북 병강 지역의 개방을 선도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선봉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개학식에서 교사 대표로 발언하여 학생들 속에서 깊은 공명을 불러일으킨 두 팔 잃은 왕쟁 교수의 평범치 않은 성장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35년 전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처럼 자신의 지적, 신체적 한계를 이토록 깊이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최근 광동 재정경제대학 2026학년 신입생 개학식에서 경제학원 왕쟁 교수가 교사 대표로 발언했습니다. 그는 8살 때 고압 전기 사고로 두 팔을 잃었지만 입과 두 발로 부단히 인생의 경계를 넓혀가면서 두 대학의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네, 발언에서 그는 대학 생활을 막 시작한 신입생들에게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두 차례 중요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 들려줬습니다. 네, 어릴 적 왕쟁은 놀다가 부주의로 고압 전기에 다 두 팔을 잃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마친 후 아버지 왕국평은 아들을 특수학교에 보내는 대신에 예전에 다니던 학교로 다시 보내기로 결정했고 입으로 글 쓰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왕쟁은 꼬박 2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예전 수준의 필기 속도를 회복했습니다. 네, 왕쟁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은 대학 진학이었습니다. 2001년 왕쟁은 대학 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따냈지만 당시 일반 건강검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진학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아버지는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품고 뇽파에서 항주로 달려가 졸강대학교 교장실에 아들의 이력서를 전달했습니다. 아버지가 귀성버스에 오를 무렵 교장이 파격 입학으로 왕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 순간 막혔던 길이 확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드디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했어도 왕쟁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생겼습니다. 열등감이 심했고 전공의 흥미를 느끼지 못했으며 진로에 대해서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당시 어머니 당혜진은 온갖 정성을 다해 아들을 보살펴줬습니다. 그러던 어머니는 대학교 1학년 생활이 끝나갈 무렵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왕쟁은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젠 자립해야 할 때다. 네, 다행히 대학 룸메이트와 학생들의 따뜻한 배려가 그의 많은 걱정과 우려를 들어줬습니다. 네, 그들은 때론 저의 신체적 상황을 잊은 채 롱구하러 가자고 불렀습니다. 네, 이런 평등감이 제가 온갖 심리적 부담을 한꺼번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네, 동학들의 도움으로 그는 점차 신심을 다져갔고 그의 전공학습도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으며 경제학 학술의 길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환점은 한 차례 국제회의에서 찾아왔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이 거의 마무리될 때 한 국제회의에서 그는 영국 노팅엄 대학의 큰 매력을 느끼고 영국에서 박사 과정을 더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지만 만류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내린 결정이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네, 그 뒤 왕장은 졸강대학과 노팅엄대학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하고 두 대학에서 모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노팅엄대학 총장상 성취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학업을 이어가고 유학을 가는 일은 모두 먼 곳을 향한 여정입니다. 먼 곳이란 단순한 지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심리적 도약이기도 합니다.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신체와 정신의 이중적인 시련을 견뎌내는 겁니다. 네, 왕장은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갈수록 자기 자신에 가까워집니다. 자신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관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더 통달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오직 꿈만이 우리를 꾸준히 먼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왕쟁에게 만약 팔을 잃지 않았더라면 삶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네, 하지만 왕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35년 전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평행 세계에서 저는 지금처럼 자신의 지적, 신체적 한계를 확실하게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 불행은 뜻밖에도 제가 부단히 자신의 한계를 탐구하도록 밀어주었습니다. 네, 그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께 불행이 닥치길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순탄하기만 한 삶에는 흔히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려는 내적 동기가 부족하죠. 오직 꿈만이 우리를 꾸준히 더 먼 곳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네, 인공지능 혁명이 철없는 속도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지금 왕장은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의 잠재력에 거대한 승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체념하거나 남들을 따라가는 선택은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 몇 배, 심지어 수백 배로 커질 수 있는 미래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네, 앞길이 아무리 미지의 세계라고 해도 가슴에 꿈을 품으면 발밑에 길이 생기게 되고 내가 바라는 모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불러쓰던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동요 소개합니다. 꽃노래.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우울해?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0: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가지런할 재, 마음, 심, 한 가지, 동, 힘, 력, 재심, 동력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다 라는 뜻입니다. 네, 소 한 마리에 왕망이 보위를 찬타라고 국호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롱림, 정미 등 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한나라 황실의 먼 친척으로 황제의 숙부뻘이 되는 류연, 류수 형제도 롱림군에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을 기른 후 농민 봉기군의 하강군 수령인 왕상과 대사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류연은 군대를 이끌고 공동으로 왕망 정권에 대항함으로써 한나라 왕조를 회복하자고 왕상에게 공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일이 성사된다면 우리 함께 승리의 열매를 맛봅시다. 네, 왕상이 그러자고 대답을 하고 돌아가서 기타 두령들인 성당과 장인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성당과 장인이 이를 반대해 나섰습니다. 네, 우리 하강군은 인마가 많은데 왜 그들과 연합한단 말입니까? 대장부는 일을 함에 있어서 각자의 주장대로 해야지 어찌 다른 사람의 지위를 받는단 말입니까? 네, 왕상이 말했습니다. 네, 왕망은 이미 민심을 잃었고 백성들도 한 왕조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나라 황족인 류연, 류수 형제가 거병하였으니 그들과 연합한다면 반드시 대합을 이룰 것입니다. 네, 여러 장수들이 왕상의 명을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왕상이 하강군을 인솔해 류연, 류수의 군대와 합쳤습니다. 네, 사서에서는 이들이 재심동력, 예기, 익장이라고 묘사해 그 전투력과 사기를 보여줬습니다. 이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왕망 수하의 장수인 겸부와 량구사가 이끄는 군대를 섬멸했습니다. 네, 고사성어 재심동력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됐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속담에 가을이 되면 모기가 호랑이보다 사납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는 모기에 잘 물리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막상 가을이 되면 오히려 자주 물리며 모기 물린 부위의 붉은 붓기와 가려움도 더 심해짐을 느낄 것입니다. 날씨는 쌀쌀해지는데 왜 모기가 갑자기 역공하게 될까요? 여름철에 비해 왜 가을에 모기의 공격성이 더 강할까요? 첫 번째 요인은 월동을 위한 에너지 저장 때문입니다. 이 집 모기는 알 상태로 순모기와 집모기는 성충 상태로 월동하므로 일부 모기들은 가을에 활동하기 좋은 시기를 틈타 피를 더 빨아 영양분을 축적해 월동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후대 번식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을 이후는 모기가 1년 중 마지막 번식 절정기에 들어가는 시기로 산란과 후대 번식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기 위해 흡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가신 가을 모기는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방도는 실내외 고인물 지점 정기 청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기의 알, 유충, 번데기는 모두 물과 떼려야 뗄 수 없으므로 고인물을 제거하는 것이 모기 방지의 핵심 단계입니다. 실내외에 고인물이 있는 용기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수경 재배 식물은 물을 자주 갈아주어 일주일에 최소 한 회는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기 퇴치 제품 유효 성분으로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화학 계열 중 디소프로필아민의 모기 퇴치 효과가 가장 강하며 농도 5%에서 30%까지 2시간 내지 12시간의 보호 효과를 제공해 장시간 야외 활동에 적합합니다. 드라베나딘과 파카레딘은 자극이 비교적 낮아 어린이와 민감성 피부에 적합하며 보호 시간은 약 4시간 내지 8시간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외출 시 밝은색 긴 소매 상의와 긴 소매 하의를 자주 입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기는 어두운 곳을 선호하며 어둡거나 약한 빛 환경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모기가 가까이 오지 않게 하려면 밝은색 옷을 더 많이 입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중국행 코너에서 복권 선비의 첫 동네 렴촌을 소개해드린 다음 음악과 함께 코너에서 노래 그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와 이 노래에 깃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2: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15부를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용다는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에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용다는 사회주의 현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의 근본적인 성격과 요구를 깊이 있게 천명한 이중연 판단은 다음과 같은 세계 측면으로부터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용도하여 추진하고 개척한 현대화입니다. 근대 이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은 중국 인민의 변함없는 꿈이자 추구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창건되기 전에는 그 어떤 정치 영향도 이 역사적 사명을 짊어지지 못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창건된 이후 중국 현대화 사회 용도

문제가 해결됐으며 중국의 현대화 사회의 종합한 방향을 제시하고 각 발전 단계 분투 목표를 제정했으며 중국의 구체적 실정에 부합되는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지난 100년 이래 우리 당은 중국인민을 단합인솔해서 백절풀굴의 정신으로 피 흘려 싸워 신민주주의 혁명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고 자력향상의 정신으로 분발 정진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으며 사상을 해방하고 예의 진취함으로써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특히 18차 당대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서 두 높은 자신감과 자강 정신으로 올바른 길을 견지하고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보다 완비된 제도적 보장, 보다 튼튼한 물질적 기반, 보다 주동적인 정신적 역량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장기적인 탐구와 실천을 바탕으로 하고 18차 당대일에 리론과 실천에서 이룩한 혁신 돌파에 힘입어 우리 당은 중국식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중화민족은 일도서고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맞이하고 시대를 따라잡던 데로부터 시대를 선도하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없으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있을 수 없고 중국의 현대화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령도는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보장입니다. 둘째,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현대화입니다. 현대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제기될 문제는 어떤 길을 걷고 어떠한 지도 모델과 가치체계를 선택하느냐입니다. 우리 당의 인민을 용대해서 중국식 현대화를 탐구하고 개척한 과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과정입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리론적 논리와 중국 사회 발전의 역사적 논리의 변증법적 통일체로서 결, 리론, 제도, 문화, 사회일체로 구성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실천과 통일을 이룹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국식 현대화에서의 중국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떠나서는 중국식 현대화가 성공적으로 개척될 수도 없고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중국식 현대화의 질적인 교정성을 구현하고 있는데 이런 주로 당의 령도라는 이 근본적인 요구에서 반영될 뿐만 아니라 공동부유를 추진하고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조화를 추진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진하고 평화적 발전을 추진하는 등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에서도 반영됩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서방의 자본주의 현대화와는 완연히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현대화가 곧 서방화라는 신화를 타파함으로써 광범한 개발도상국이 현대화의 길을 탐구하는 데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제공했습니다. 셋째,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종 일관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나가야 합니다. 20차 당대에서는 향후 5년 내지 이보다 더 오근 시기에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목표와 과업 및 기본 방침을 전면적으로 포착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때 대해서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없는 대변화의 국면이 가속화되고 전진도상의 각종 모순과 문제, 위험과 도전이 더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웅대할수록 정세가 복잡할수록 임무가 무거울수록 우리는 자신감과 신념을 더 확고히

0: 다지고 중국식 현대화가 시종 올바른 방향을 따라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확고부동하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로 나아가고 당의 기본 노선을 견지하며 폐쇄되고 경직된 옛길이나 기치를 바꾸는 그릇된 길을 걷지 않고 중국의 발전과 진보의 운명을 자기의 수중에 확고히 장악하는 것을 견지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민족 부흥의 위협을 추진해 새로운 더욱 큰 승리를 끊임없이 이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지금까지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송림 가수가 부릅니다. 선생님의 의미.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립니다. 길림성 연변 가무단에서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혁명 소재 민족 무용극 장백 서론이 일전에 길림성 대표 극종목으로 북경에서 있은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회연에 참가해 첫 공연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연변 가무단은 1980년 제1회부터 제7회까지 매회 참가한 전국에서 몇 안 되는 문예단체 중 하나로 되었고 작품은 2026년 문화관광부의 중점 창작 선제에도 입선되었습니다. 장백 서론은 동북항일연군 14년의 간고하고 비장한 투쟁을 배경으로 항일연군 재봉대의 실제 이야기를 창작 원형으로 삼았습니다. 항일연군 재봉대의 여전사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품은 항전 시기 평범한 여전사들이 터전을 지키는 것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과정을 진솔하게 보여주었으며 국내 항일연군 후방 여성 전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무용극 창작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작품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혁명 소재에 민족 요소를 융합시켜 혈육의 정과 사랑, 군민의 정, 민족의 정, 애국심 등 여러 가지 무게 있는 가정을 입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길림성의 홍색 자원에 기반해 연변의 홍색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했으며 길림성의 홍색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변경지역 여러 민족 대중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나라를 지키는 모습을 노래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되어 생사를 함께하는 공동체 리념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술적 표현에서 이 극은 민간 양걸 선수건 춤과 물동이 춤을 노동 장면과 절묘하게 융합하고 물동이 춤, 지게춤, 장고춤, 부채춤 등 조선족 민족 무용을 혁신해 문화 상호 참조와 민족 융합의 아름다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동시에 현대 무용 편무 기법을 더해 여성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정서와 전쟁의 잔혹함을 함께 드러냈습니다. 무대 미술은 회색과 흰색, 갈색의 간결한 색조로 통일하고 빛과 그림자, 물안개 등 방식을 활용해 동양적이고 시적인 미학 표현으로 주제 사상의 승화를 완성했습니다. 음악은 악기 종류의 경계를 허물고 조선족 민속 음악과 관현악, 현대 전자 편곡을 융합해 소리와 춤, 정경이 하나 되는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제33회 세계 대학생 동계 운동회 대표단 단장 회의가 일전에 장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제 대학 스포츠 연맹 관계자는 여러 국가와 지역 대표단 단장 및 관계자, 집행 위원회 대표 등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표단 단장 회의는 2027 장춘 세계 대학생 동계 운동회에 앞서 열리는 중요한 국제 조정 회의로 각 참가 대표단과 조직 위원회 간의 핵심 소통 플랫폼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회 준비의 최신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각 대표단의 요구사항, 의견, 건의를 청취했습니다. 또한 경기장, 숙박 봉사, 교통, 등록 인증, 급식 봉사, 의료 및 약물 검사, 의전 행사, 대표단 봉사 등 실무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어 효율적이고 원활한 소통과 협의 채널이 구축되었습니다. 2027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는 2009년 할빈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입니다. 이번 운동회는 길림성 그리고 장춘시에서 열리는 규모가 가장 큰 국제 종합 빙설 경기입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의 빙설 운동 발전 성과를 보여주고 국제 청년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며 빙설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날 오후 각 대표단 단장 및 관계자들은 장춘 오환체육관, 장춘시 스키관, 장춘체육장, 길림성 스피드 스케이팅관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컬링,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경기장, 개막식 경기장과 메인 등록센터를 시찰하며 경기장 시설과 부대 시설, 경기장 조건, 서비스 보장 상황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또한 대회 기간 피겨스케이팅 종목 대표단의 숙소인 완다 가화 호텔도 점검했습니다. 제9회 중국 농민 풍년절을 맞아 제13회 길림성 농민문화축제 주회의장 행사가 일전에 송원시 전고르로스 몽골족 자치현 오란화촌에서 열렸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배우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노래묘, 민족무용, 민악합주, 특색교예 등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에는 한족, 몽골족, 조선족 등 여러 민족의 문화 요소가 어우러져 여러 민족이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고 서로 도우며 한 마음으로 풍작을 경축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은 가무 오색길림의 힘찬 선율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초원의 정취와 변경의 운치, 흑토의 멋이 어우러진 무대에 배우들은 열정적으로 연기했고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전 고르로스 현 초원 문화관 관장 조로몽은 이번 공연은 여러 향진 농목민 문예 애호가들이 직접 만들고 연출한 것이라며 몽골족 문화의 특색과 기층 군중의 문예 풍모를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민생 도서와 농업 과학기술 도서, 서예 작품을 나누어주고 공익 영화를 상영하는 등 농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는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새 대중문화의 번영을 도모하고 농민의 주체적 지위를 강조하며 향토 문화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연과 전시 플랫폼을 마련해 지역 문화 창작을 지원하고 농촌 문화의 활력을 증진시키며 우수한 농경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10월 하순까지 이어지는데 성과 시 현 3급이 공동으로 문예 공연, 전시, 광장무 대회 등 600여 차례의 문화 행사를 펼치는 것으로 농민들의 정신 문화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장춘아태 정월훈련기지에서 열린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청소년조 축구 경기에 16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연길시를 대표해 출전한 연길시 청소년 과외 체육운동학교는 남자 병조와 정조 두 팀을 출전시켰으며 최종 두 팀 모두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 길림성 운동회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경기장에서 연길시의 청소년 축구 선수들은 뛰어난 전술 수행 능력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길시 청소년 과외 체육 운동학교 관계자는 이번 우승은 선수들의 꾸준한 훈련과 감독진의 세심한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팀은 경기 전 여러 차례 집중 훈련을 진행하고 참가 팀들의 특징에 맞춰 맞춤형 전술을 마련했습니다. 경기 기간, 감독진은 각 경기 후 복귀 회의를 열어 전술을 적시적으로 조정하고 선수들이 경기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두 개의 값진 우승컵은 어린 선수들의 노력이 맺은 결실일 뿐만 아니라 연길시 청소년 축구 후비 인재 양성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기회로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연길시는 청소년 축구에 대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표준화 축구장을 건설하였으며 청소년 축구 단계별 육성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여러 선수들이 김림성 대표팀과 국가소년팀에 선발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김림성 운동회에서 두개조 우승은 축구의 고향에 깊은 축구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아늑한 꽃동네 명월만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아늑한 꽃동네 명월만촌은 2000년에 대해 역사를 자랑하며 시적인 이름과 그림 같은 경관을 가진 강남 시골의 축소판이다. 뒤에 청산을 넘고 태호를 마주한 명월만촌은 모양이 동군 달과 같다고 해서 이름이 명월만이다. 먼 옛날 춘추 전국 시기에 오나라 왕이 미인 서시와 이곳에서 달 구경을 했다고 해서 이름이 명월만이라는 야사도 있다. 전하는 데 의하면 명월만은 2000여 년 전에 춘추 시기에 벌써 오나라의 포로로 된 월나라의 사람을 중심으로 일부 오나라 사람들이 모여 동네가 형성됐다고 한다. 과거 명월만 사람들은 일하면서 자신을 먹여 살리는 동시에 오나라 왕과 서시가 이곳에 와서 달 구경을 할 때 휴식터와 음식,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명월만의 뒷산에는 지금도 서시가 그때 세안과 화장을 하던 화미천 유적이 남아있다. 그 뒤에 당송 때에 이르러 명월만은 바둑판 같은 동네의 구도를 형성했고 청나라 때 최고의 번성 일로를 달렸다. 1770년에 건설된 돌길 석판가는 1140m 길이에 4560조각의 커다란 화강암을 깔아 만들었다. 바둑길이라고도 하는 이 길은 오늘날 명월만 특색의 하나로 부상했다. 돌길의 지하에는 배수구가 가설돼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 금방 물이 빠지고 도로면이 깨끗해져 명만가에서는 비 온 뒤에도 꽃을 수놓은 흥급신을 신는다는 말이 있다. 거리의 양쪽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색바랜 높고 낮은 가옥들이 줄지어 있고 건물의 앞과 뒤에는 꽃이 만발해 물이 청산을 끌어안고 산과 꽃을 품으며 꽃 속에 가옥이 있는 경관을 형성한다. 청나라 때 이곳 사람들은 객상으로 번 돈이나 꽃나무를 재배해서 번 돈으로 예화당과 예경당, 첨서당, 한산망, 설가청, 등가상 등 건물들을 지었다. 이런 저택과 사당 건물에는 정교하면서도 우아한 벽돌 조각과 목각, 석강물이 즐비하고 화려한 채색 벽화도 적지 않아서 강남 민가의 대표작으로 불리우기에 손색이 없다. 그중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고건물은 1799년에 지은 유경당이다. 이 건물은 올해 오신의 가문 저택인 첨서당의 한 부분이었는데 1943년에 등씨 가문에 매각되면서 유경당으로

0: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도 등씨 가문의 후손이 살고 있는 이 건물은 각자 단독으로 된 홀과 건물, 서재 등을 가진 정문 두 개로 무어져 있고 두 정문은 담벽에 난 문으로 연결된다. 정교한 벽돌 조각이 가득한 문루는 인문과 복숭화, 영지버섯, 상소론 구름 등 부귀와 기람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단장되어 있다. 무늬의 정교함과 조각의 기법 역시 최고를 자랑한다. 명월만촌 입구 호수 기슭에는 숲이 무성해 호수에서는 마을의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그 때문에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어부들이 쉽게 방향을 잃고 집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남송때 명월만촌은 촌 입구에 키 높은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 붉은 초롱을 걸어 밤이면 불을 밝혀 등대 역할을 하게 했다. 1200여 년의 수령을 가진 농나무도 명월만촌의 심벌이다. 전하는 데 의하면 천여 년에 달하는 명월만촌의 어제를 쭉 지켜온 이 고목은 당나라 때 한 시인이 명월만의 친구 만나러 왔다가 심은 것이라고 한다. 줄기의 직경이 2m에 달하고 높이는 25m인 이 농나무는 많은 고난을 거쳤다. 화재의 줄기가 불에 타고 벼락을 맞아 고목이 됐는데 그 고목에서 새로운 싹이 나면서 다시 생명을 이어온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손자가 할아버지를 업었다고 이 농나무를 형용한다. 농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관심에 고마움을 표시하듯 마을 쪽으로 몸을 기울고 있다. 키높은 가지와 무성한 숲이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 이 농나무 그늘은 동네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어가는 장소이다. 농나무 옆의 옛 부두는 어젯날 마을 사람들이 바깥 세상과 이어진 유일한 통로였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부두는 길이가 58m, 너비 5m에 달하고 256개의 화강암을 깔아 웅장함을 보여준다. 두 화강암 바위 속으로 자라난 두 그루의 나무도 오늘날은 배를 묶어두거나 고기 그물을 걸어두는 아름드리 나무로 컸다. 명월교도 축조년대 알려지지 않는다. 노면에 화강암을 깔아 만든 이 교량은 오늘날도 강을 녹아든 교통수단으로 사용한다. 전하는 데 의하면 오나라 왕과 서씨가 바로 이 다리 위에서 달구경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름도 명월교이다. 속칭 명월사라고도 하는 명월선언은 세 겹의 뜰을 가진 건물 군락이다. 미륵전과 관음전, 성황전, 관제전, 맹장전 등 신전을 가지고 있다. 시골의 토속적인 신앙과 종교 문화가 어우러진 명월사에는 또한 절의 보수를 기록한 비석들이 남아있다. 수려한 경치 속의 이 절의 건물은 호수와 달 구경을 한 좋은 장소이기도 하다. 아직도 명월만촌에서 살아가는 100여 가구의 촌민 400여 명은 오늘날도 꽃나무를 키우고 차나무를 재배하며 태고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을 계속한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등씨와 진씨, 황씨, 오씨는 대부분 남송 때 은퇴한 귀족들의 후손이다. 1년 사시절 녹음 속에 안겨있는 명월만촌에 들어서면 마치 꿈속의 무릉도원에 들어선 듯하다.
1: 지금까지 아늑한 꽃동네 명월만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철 가수가 부릅니다. 아리랑 세월.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1: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0: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1: 그렇지.
0: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음악은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 중 하나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무심코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올 때도 있고 힘이 들 때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선율만 들어도 익히 알고 있는 노래, 처음 들을지라도 아름다운 멜로디에 푹 빠질 수 있는 노래, 그런 노래 배후에 깃든 사연을 파헤쳐보는 음악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수 장소함이 부른 노래 그대여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대여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는 주걸륜이 작곡하고 박문산이 작사했습니다. 이 노래는 2007년에 발매된 가수 장소함의 앨범 ANG 5.0에 수록된 중화권 음악계의 대표적인 클래식 발라드 작품입니다. 이 곡은

한 광고 협업 당시 즉흥적으로 제안받은 곡으로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해 장소함은 주걸륜과 함께 광고를 촬영하던 중 대화를 나누다가 농담조로 주걸륜에게 노래를 부탁했는데 뜻밖에도 주걸륜이 흔쾌히 승낙하며 그 자리에서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 단 10분 만에 완성된 멜로디를 연주하며 노래를 완성했습니다. 장소함은 감탄하면서 라이브로 이 곡을 쓴 경험을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주걸륜은 창작 주제를 구상하며 어린 시절의 서툰 감정에 초점을 맞춰 사춘기의 호감, 의지,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생동하게 그려냈고 오랜 파트너인 박문산에게 가사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문산이 창작한 첫 버전은 음반사로부터 돌려보내졌습니다. 장소함의 맑고 영용한 음색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다듬은 뒤 박문산은 마치 요정이 엇갈린 우연으로 숲에 살게 된 것 같다라고 적어 소녀의 막막함과 어긋난 느낌을 섬세하게 그려냈고 그제야 심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가사는 캠퍼스 장면으로 시작하며 교실의 그 풍금은 딩동딩동 소리를 낸다라는 구절을 통해 교실, 편지, 풍금처럼 청춘의 기운이 가득한 이미지로 한때의 젊은 감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그대여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를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이 곡은 뛰어난 가창력의 장소함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슬로우 R&B에 도전한 이 곡은 음역이 매우 넓어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통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음의 부드러움을 살리는 동시에 후렴의 감정적 긴장감까지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녹음실에서 장소함은 소녀의 갈등과 맑은 정신을 세심하게 짚어보며 결국 청춘의 그 아쉬움을 놓아주는 감정을 노래에 녹여냈습니다. 여기서 장소함 가수가 부른 노래 나팜을 듣고 오겠습니다.

0: 이 곡은 발매되자마자 빠르게 인기를 얻으며 여러 차트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곡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아니라 청춘의 감정적 오해를 부드럽게 풀어내며 청중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젊은 시절의 설렘은 물론 소중하지만 사랑에는 낭만적인 맹세만이 아니라 성숙한 책임감도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노래는 여전히 수많은 청중들로 하여금 그 자신의 청춘 시절을 돌아보게 하고 서툰 감정과 진정한 사랑 사이의 거리를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지금까지 그대여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와 이 노래에 깃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단숨에 낙수한 군중 4명을 구하고 1등공을 수여받았던 군인 가동현이 육군 공정대학에 추천 입학한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2년 전 저수지에서 4명을 연이어 구조하다 쇼크 상태에 빠져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2000년대생 군인을 기억하는가요? 최근 구조활동으로 1등공을 세운 전사 가동현은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 정거장을 맞이했습니다. 2026학번 우수 병사 추천 입학생으로 그는 정식으로 육군 공정대학의 일원으로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고향인 광동에서 휴가 중이던 가동현은 저수지를 지날 때 돌연 수면에서 들려오는 급박한 구조 요청 소리를 접했습니다.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구조를 펼쳤습니다. 10여 분 동안 그는 4번 왕복하면서 물에 빠진 시민 4명을 모두 강가로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가동현 본인은 체력이 심하게 소진되었고 폐에 물이 차 현장에서 쇼크했습니다. 몇 시간의 응급처치 끝에 그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후 1등공의 희소식이 그의 고향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동현은 중국의 좋은 사람, 전국 의로운 시민 모범 등 영예를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꿈을 향한 가동현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025년 승진 추천 평가 중 그는 사격 종목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원인으로 군사학교와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패배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훈련장에서 매일 땀덩이를 쏟았습니다. 총이 불안정하면 물 주전자를 걸어 자세를 바로잡았고 조준이 안 되면 뜨거운 햇볕 아래서 몇 번이고 감을 찾으며 사격의 약점을 조금씩 보완해 나갔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올해의 예비시험과 정식 추천 전형평가에서 그는 40여 명이 한 무대에서 겨루는 우수 병사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종합성적 7위로 육군 공정대학의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군사학교 정문에 들어선 그날 가동현은 과거의 영예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로는 어제의 것이라며 학교에 들어오면 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0: 군사학교에서 그는 가장 먼저 이론적 약점을 보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공 지식을 체계적으로 익히는 한편 교원, 전우들로부터 많이 배워 실력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단숨에 낙수한 군중 4명을 구하고 1등공을 수여받았던 군인 가동현이 육군 공정대학에 조천 입학한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독서는 무엇일까요?
3: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2: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3: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2: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3: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3: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은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박민글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5: 중앙인민广播电台 민族广播
6: 携手新时代 奋进新征程 新时代新征程 新伟业
5: 听原著学原文悟原理 治国方略
7: 中华民族共同体概论诵读版 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录制第12讲民族危亡与中华民族意识觉醒
8: 1840年至1919年 近代以后中华民族遭受了前所未有的劫难从那时起 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就成为中国人民和中华民族最伟大的梦想。无数仁人志士矢志不渝上下求索，奔走呐喊，奋起抗争。习近平从1840年鸦片战争开始，至1919年五四运动爆发。 是中国近代史上的旧民主主义革命时期。面对西方列强步步进逼， 清政府与北洋政府无力应对，国家主权和领土完整遭到严重破坏，中国逐步成为半殖民地半封建社会，国家蒙辱，人民蒙难，文明蒙尘。在内忧外患的背景下， 晚清政府加强了对边疆地区的统治，在推进中华民族一体化建设方面做了一定尝试，国家主权观念在这一时期开始强化，但由于没从根本上触动基本政治经济制度，晚清政府所进行的一系列自强运动、变法运动和所谓新政并未成功。 1911年10月爆发的辛亥革命，推翻了清朝统治，结束了中国2000多年的封建帝制。1912年1月1日，中华民国成立，标志着中国从传统王朝向现代国家转型，五族共和成为处理民族关系的基本原则。 也逐渐成为社会普遍共识。从晚清开始，中华文明遭遇西方文明重大挑战。面对数千年来未有之大变局，面对帝国主义国家对中国的侵略，面对亡国灭种的危机，无数中华儿女抛头颅洒热血， 英勇抗击帝国主义的侵略掠夺和封建主义的剥削压迫，争取中华民族的独立和解放，探索现代中国的立国之道。在这一历史时期，共同的历史命运催生出共同的中华民族意识，中华民族开始从自在走向自觉。 然而，军阀连年混战，列强威逼日甚，北洋政府生搬硬套西方政治制度，导致政治混乱、社会失序、经济民生无法改善，中华民族共同体建设在实践层面并没有明显的实质进展。第三节，走向自觉。近代以来， 帝国主义与中华民族、封建主义与人民大众的矛盾是中国社会的主要矛盾。面对列强的步步进逼，清政府屡战屡败，中华民族跌入苦难深渊，但也从此开始了追求国家独立与民族解放的不懈抗争。在列强环伺的局面下， 各民族同胞越来越自觉意识到，只有团结起来，共御外侮，改造国内政治与社会结构，才能使中国走出困境，实现国富民强。中华民族随着救亡运动和现代国家建设逐渐展开而不断觉醒。三、社会文化发展。 晚清以来，新的生产方式带来了新的生产关系、交往方式、价值观念，交通工具和传播媒介的改进，促使社会流动从沿海通商口岸逐步扩展至内陆腹地和边疆民族地区，中国内部的联系愈加紧密，各族交往、交流、交融进程加速。 自入关以来，众多满族军民陆续迁往全国各地，并于当地设立满城或八旗驻防。伴随着多族群的共同生产生活，清朝社会逐渐形成满汉民族杂居的空间形态。受自然灾害、人口膨胀、边务废弛等多重因素影响， 清政府逐渐放松了对东北、蒙古等边疆地区的封禁政策，转而推行移民实边，鼓励内地人口向边疆流动， 引发

루진 참 두루 같은 애 차디 바에르 대가르 올라하론 딘 텐션 아울린 차이자 흐렌도르 버세이쇼 찬준의 로진장아 허예를 무네 진이와의 쇠비가 챙산 바람 날듯 바라든 속듯 내일파이 벌벌 오들대인 따군내 조디 둘린 허황후 리구이 휘 테네 줄 로진장아 에브덕이 다르제 우미 노란 주한 장준 허이의 냥냥들 바라든 속진 같은 둘레네 냥냥 인황호 제나 딘지 아체도 장준의 머리끼리 여선대기 홍치를 흠하게 한 누하지 장내 가르나스 낫갓 울금 바스까지 누하지 장탄에 가위야 좋돌벌 유허벨에 흠하게 언네 엄마 로진 참이 올텐 황호 막다 사이샤라 은무토 예 바이르 발라차 로진 감 지쇼임 두간 알라 능이로 바이르테 약 응이젯렌 알르훈 바이르 발라 베나틀렌 군드베서 올레돈 묵신 유엘릭 따군 삼석드마이 알르훈 예라데치 아직은 우지 후이들 월텐 타이스 리홍 보갓 리홍인 빌텐 소이화 허이훈 니건 허문이 돈다선 태워야지 헬마이 알라란 우자 후이들 로저 후긴 지르긴 두두 텐장준이 태워야지 헬조해 얼른 본 이해라 샌드 아스쿠히이다 월틴 타이슬리홍 텐수이화 회굴힐라 은벌벌 미우즉 텐 장준벌레 월틴 회일냥냥아 이롱 타이슬나 텐 장준의 오실 얍들리벌 리홍부가 텐수이화가 성수이 적든 돌단 월틴 냥냥 이해라 바일란 텐 장준의 주름든 허문부가 타네 가비야 조트클레벌 해지민 우들 해태착 한 이진진 탄돌 지력 흐리힘이 너무 상륙벌에 흠아가 이하 바이러벌지 얼른 양준 지력이 혈맞는 도삿 루진창 깬토란의 오치리 왼쇠의 저 아스쿠이 부치르기 유령혈르니 지혜력 왼쇠의 진통 만에 역장주의 시의 송봉 젤해 활게 시샤월딘 신왕 장벽인 해날 풍주냥들 알득슨 오치리 늑늑거 힐저 흐르흐 아닌 가조 에르뜻 헬버르바스 응으다란 니근 으르뜨는 홀이기 조아갓 아르다란 니근 으르뜨는 타이지잔 설미기 우랏 들 타이지잔 설름 비아승착 풍주냥이 디히두르 마시불 허흠없쇼 허이 루진창은 우리 성선 이해가 이나와 元帅부가 청샹아부 스트글이라고든 대라바그지 토스갤은 비 들 설음 흔하니 다른 굴 하루 이르거든 보래 미리 박스 태강로 우습긴 힐죽스나를 봐 들 풍주냥 그득 봐 이르뜸진 하루 들이구든 호문 봐서 헤른 명은 아니 벌었음 채널이 안된 har unge shamnus bale thur unge shamnus thigune baksh jingwang